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찢기심과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받았으니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립니다. 들의 백합화보다 하늘을 나는 새들보다 더욱더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매일의 만나를 주시며 영적인 양식을 주셔서 각박한 세상 속에서 오히려 세상을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늘 축복해 주시고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귀한 청년 자매들의 특송과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보니까 우리 박항원 어병님의 장남되는 박상현 형제가 오랜만에 오늘 교회에 나왔죠. 예, 부모님이랑 같이 나왔는데 한번 일어서 보세요. 예, 환영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나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허리 수술을 받으시고 몇 개월 만에 우리 박민지 자매 새가족부에서 잘 섬기고 있는데 오랜만에 나왔는데 격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로 18절 말씀 중에 10절 한 절만 읽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의, 여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주제로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소종이나 말씀을 받으시는 귀한 성도님들과 성령의 같은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지금 후두염을 앓고 있는데요. 아, 약을 진하게 쓰는데도 이게 잘 안 낫네요. 제가 조용조용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혹시 소리가 잘 안 들리면 방송실에서 좀 이해하시고 마이크를 좀 높여주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믿음으로 구원받는 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로마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1장부터 3장까지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말을 하고 4장, 5장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하고 6장에서 8장은 그리스도인의 삶, 성화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가.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현재 미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15절에는 12절에서 12장에서 15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16장은 바울의 인사로 이렇게 로마서가 요약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 대해서는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신랄하게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와서는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의인은,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범죄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나은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기서 범죄했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우상 숭배를 했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3장 초반에는 유대인의 특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특권은 저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절 2절에서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했고 타락했고 유선적인 삶을 살았으나 그들의 나은 점이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여기에서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헬라인은 이방인의 총칭, 이방인을 총칭할 때 헬라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고 뒤에 그 말이 나오기 때문에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과 어떤 계획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를 의미하는 약속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성경 원본은 양피 가죽에 기록을 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그 말이 너무 거룩하여 여호와라는 말 그 앞에까지 쓰고 그리고는 목욕을 하고 붓도 새붓으로 썼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 이름이 너무 거룩하여 여호와라는 말을 제대로 못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훼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로마서 9장 4절에 5절에 보면은 4장 5장에 보면은 그 외에는 범사에 많다는 것을 보충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의 혈통으로 나셨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유대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범죄는 했고 우상 숭배했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특권은 굉장한 것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그들은 자기들의 조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출애굽의 인도자 모세, 모세오경을 기록했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조상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우월감은 굉장한 것입니다. 탈무드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방인들을 우리 유대인과 같이 지으셨는지 알 수가 없다. 한 가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들을 종으로 삼을 때 거부 반응이 없어야 하고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라고까지 이방인을 비하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래의 구원을 받게 된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정당화시켰습니다. 로마서 3장 3절에 어떤 자들이, 여기서 어떤 자들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들, 유대인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럼 어찌하겠느냐?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이스라엘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의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믿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패하여지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믿부신 분인데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이 패하여지느냐? 그 질문인 것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에 구원받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약속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들이 약속을 믿지 않음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일방적으로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면 하나님의 앞에 약속하신 모든 것이 그 약속이 깨뜨려지느냐 이것이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유대인의 신실하심에 근거한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바울의 반론인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한 증거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판단은 모두 옳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믿고 그분이 흘리신 피로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걸 믿고 영접할 때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예수님의 처음에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그 오셔서 죄사함 십자가에 흘리신 피 이걸 믿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은 앞으로 예수님 공중재림 때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구원받는 약속인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주장하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셔야지 왜 죄인 취급을 하고 심판하느냐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을 심판합니다. 로마서 3장 5절로 제가 7절 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찬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우리 불의, 우리 거짓말이 하나님의 의를 높인다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면 하나님 편에서는 좋은 것이라는 억지 논리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을 주진 못할지언정 왜 죄인 심판을 하느냐 억지를 부립니다. 거기에 대하여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6절과 8절을 다시 한번 제가 보면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니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바울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불의를 행하는 유대인들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악을 행하자라고 하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원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도 영적으로 같은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인 것입니다. 택하신 백성이죠. 이방인인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다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읽고 또 와서 말씀 시간에도 읽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유대인들처럼요. 그러나 우리도 영적인 유대인이고 이방인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는데
고린도서 3장 2절에 보면은 말씀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듣고 읽는 바라, 편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엄청난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어떤 약속입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불가불 변화되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에 들림을 받고, 그리고 만약에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도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에 들림을 받는 이 약속인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약속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때의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 피가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여기서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은 지옥 가는 심판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마음대로 살면서 죄를 지어도 되지 않는가라고 반문을 합니다. 실제로 이단 가운데 어떤 이단은 구원받았다면 죄를 지어도 그는 괜찮다, 무방하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단이 한국에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대답하십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에게 진노를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느냐고,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었는데 그들을 징계하지 않으시면 그리스도인들이 마음대로 악을 행하지 않겠느냐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8절에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니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구원 받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뭐 괜찮지 않냐, 바로 죽지 않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특권을 남용하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정죄가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특권을 남용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선민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잘못을 정당화시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에게 잘못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나라에선 죄에 대한 징계가 없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가는 곳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은 삶을 살지 못할 때 이거는 도저히 하나님이 그냥 용납해 주실 수가 없다, 이런 죄 가운데 빠져 있다면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유대인답게 살지 못하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처럼 유대인이나 우리 그리스도인이나 하나님으로부터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 특권을 남용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로마서 3장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오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유대인이나 헬라인, 헬라인은 이방인을 통칭한다고 그랬죠.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했다. 그러면서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의 권세 아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쏟아집니다. 죄의 권세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 고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죄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진리 곧 하나님을 떠나 타락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임하는 이유는 그들이 도덕적으로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자기도 그런 같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도 진노가 임하는 이유는 그들은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고 정죄하지만 자기도 같은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노가 유대인들에게도 임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하나님의 진노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유익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분명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많은 유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유대인들은 미래의 예수님 공중재림 때 민족적으로 분명히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민족적 구원이 현재 그들이 개인적으로 짓고 있는 죄를 짓는 그 죄의 책임으로부터 면제가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유대인이 개개인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죄는 반드시 각자에게 책임이 지워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오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습니다. 지금은 온 우주 만물이 다 죄 아래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다 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죄 아래 있기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죄는 단수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죄 아래 있다고 할 때는 그 죄는 단수입니다. 우리말에는 단수 복수가 정확하지 않는데 이 성경이 기록된 신약성경이 기록된 헬라어에는 단수와 복수의 차이가 분명합니다. 즉 복수로 죄를 기록할 때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짓는 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제일 쉽고 제일 많이 짓는 게 거짓말이죠. 거짓말. 그리고 많은 경우에
그거 외에도 사람들은 다 생활 가운데 남을 손가락질하거나 남을 판단하거나 시기하거나 모든 죄들이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까지 보면 32가지의 죄가 언급되어 있는데 그 죄들을 우리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거기에 얽혀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단수로 말할 때는 이 복수로 말할 때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 거기에는 말의 실수도 다 포함됩니다. 하지만 단수로 기록할 때는 죄의 능력을 말합니다. 죄의 힘, 죄의 권세, 즉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는 죄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왜 죄를 짓습니까? 사도 바울 또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내 마음이 생활이 죄 가운데 있다고 스스로 고백을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죄의 권세라고 할 때는 죄의 힘.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의 권세와 죄의 힘과 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때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어 들림 받을 때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구원 받았어도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바로 죄의 거짓말장의 압이고 마귀가 죄의 수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공중권세 잡은 마귀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죄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의인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시편을 인용하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는 사실을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그 한 문장이 바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입니다. 이 땅에는 의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이 땅에는 의인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전도자도 시인을 했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 보면은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은 의인은 한 명도 없다. 이 땅에 현재 약 76억 명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죄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바로 예외 없이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죄의 권세는 관계의 단절로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과 매일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는 교제가 단절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천사가 두루도는 화염검을 가지고 에덴 동산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죄의 뿌리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여기서 11절과 18절은 대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1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저희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습니다. 이 두 구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다. 이게 인간의 마음이죠. 다
치우쳐 한 가지를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13절에서 17절은 사람과의 관계된 죄입니다. 아까 앞에 읽었던 구절은 하나님과 관련된 죄이고 13절에서 17절은 사람과의 관계된 죄인데 이 구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13절 띄워주시죠. 예, 시작.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새로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의 무덤은 땅을 파고 시신을 그곳에 안장하고 그리고 봉군을 만들죠. 근데 요즘은 장례 문화가 많이 변해서 이제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안치를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무덤은 다릅니다. 이런 이 산에 바위 같은 데 구멍을 뚫고 가족 무덤이 되죠. 큰 구멍을, 굴을 뚫고 거기다가 시체를 넣어놓고 돌을 굴려 막고 그 앞에다가 회색칠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 저게 무덤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시체가 썩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썩잖아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와서 가서 문을 열어라. 돌문을 열어라 그러니까 주여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냄새가 나나이다. 썩기 시작한다는 거죠. 부패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을 열었을 때 그 냄새가 얼마나 독할까요? 얼마나 지독할까요? 그런데 성경은 저희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 그랬어요. 우리 입의 목구멍에서 그런 더러운 냄새가 난다는 거죠.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독사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냥 아시죠? 저도 저녁에 6시에 그 동물의 왕국을 보면 코끼리 큰 코끼리도 독사한테 그냥 칵 물리면 조금 있다가 푹 쓰러져서 배가 남산만하게 불러오릅니다. 독사의 독이 얼마나 독합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의 입을 말할 때 독사의 독이 그 입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게 총칼로만 죽이는 게 아닙니다. 말로 그 사람에 대해서 상처를 입혔을 때 그 상처가 얼마나 여러분 깊은지 압니까? 정말 말로 할 수 없이 그 상처가 깊습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판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랬습니다. 사람과 관련된 죄는 두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언어와 관련된 죄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회생활에서 활동으로 인하여 생기는 죄. 그러니까 언어와 관련된 죄, 사회생활에서 관련된 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15절로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과의 관련된 죄는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말과 행동으로 짓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11절과 18절의 대칭 구조를 정리하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사람에게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사람은 결국 사람에게 죄를 짓게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진다. 부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자녀의 관계가 좋지 않다.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부부의 관계의 회복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76억 명 중에 의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결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 결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아니한 의인은 하나도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1절 12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결론으로 로마서 3장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 한 사람도 깨닫는 자가 없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스스로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 봤습니다. 구원받고 싶어 봤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목욕 전도팀에서 앞에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받고 지금 교회 출석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도 우리 전도팀에서 특별히 학교 앞을 중심으로 전도를 한 3주간 계속한 결과 그 초대장을 들고 쫓아오는 아이들이 4명이나 있었습니다. 전도를 개인적으로 안 했는데 저 친구가 전도를 안 했는데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오는 어린이는 스스로 오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쉬지 말고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전도에서 한 사람이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을 때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오늘 주제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까? 아멘. 오늘 교회는 오셨지만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머리 숙이고 계실 때 목사님 오늘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말로 생활로 저는 상처를 입힌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 회개하고 싶습니다.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혹시 그런 성령의 찔림이 있으신 분은 계시면 잠시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찬양대도 손을 받습니다. 아멘. 손 내려주십시오. 오늘 혹시 교회는 오셨지만 저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구원받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합니다. 저거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런 분 혹시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받은 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선포됐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76억 명 중에 한 명인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지만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 부르실 때 그 자리에 앉으셔도 좋고 이 앞에 나오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원하시는 분은 그 자리에 앉으셔서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0: 아멘. 오후 3시 3부 예배에는 오상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김원기 집사님 나오셔서 저희를 대표해서 폐회기도 해 주심으로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첫날에 저희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김관주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전해주신 그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그 부끄러운 모습들을 다 드러내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며 우리가 성령 충만함 가운데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바라볼 때 너무 부끄럽고 정말 죄가 가득한 저희들의 그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삶을 살아가며 죄로부터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0: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바울 사도는 신앙생활도 이와 같이 접근할 것을 요구합니다.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것은 현명한 일이지만 과거에 묻혀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과거를 고쳐 쓰거나 되돌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여정이므로 계속해서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365일 오직 말씀과 선별된 순수 찬양만을 전하는 BBN 방송,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BBN 한국어 방송국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있는 선교 후원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후원금을 보내시는 다양한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혹시 성경의 약속들 때문에 좌절하는 경우가 없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배우자와 직장, 돈과 명예,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이런 경우 하나님을 등지고 떠납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또 당신을 주목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0: 하루 24시간 365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를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변함없이 오늘도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다 같이 찬양합니다.

0: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매일 주시니 감사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때로는 길을 잃어버린 어린 양이 되어서 헤맬 때가 많아요. 하나님, 우리들이 길 잃어버린 어린 양 되지 않도록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해 주세요. 또한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새해에는 저희들이 많은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쓰기로 결심했어요. 하나님, 처음부터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온전히 이 시간 하나님만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아멘. 자,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길 바래요.
1: 친구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반가워요. 예, 오늘은 목사님이 튼튼한 집을 지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몇 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목사님이 지난주에 아주 크고 좋은 집에 예배를 드리러 갔었어요. 그 집에는 크고 넓은 방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집이 얼마쯤만 하면 살 수 있을까 궁금해가지고 주인에게 물어보았어요. 그런데 이 집은 친구들이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큰 돈이 있어야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집이 좋은 집이라고 생각해요? 예쁜 집? 아니면 지난번에 목사님이 본 집처럼 아주 큰 집일까? 네. 예쁜 집도 좋지만은 튼튼한 집이어야 합니다. 만약 튼튼하지 못한 집이면 어떨까요? 그래요. 마음이 불안할 거예요. 잠을 자면서도 혹시 이 집이 무너지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마음도 들 거예요. 튼튼하지 못한 집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TV에 보니까 튼튼하지 못한 집에 살다가 사고가 나서 죽은 사람들도 많이 보았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은 어떤 집에 살고 싶나요? 그래요. 튼튼한 집에 살고 싶을 거예요. 그럼 어떤 집이 가장 튼튼하고 좋은 집인지 목사님이 가르쳐 줄까요? 그래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어느 나라에 한 임금님이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지금부터 석 달 안에 이 나라에서 가장 좋은 집을 짓는 사람에게 내가 큰 상을 내리겠노라. 임금님이 온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임금님의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은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이때 똘똘이와 꺼벙이 친구도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두 친구는 어느 곳에 집을 지을까 생각했어요. 곰곰이 생각하던 똘똘이 친구는 높은 언덕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나 꺼벙이는 난 멋진 바다가 보이는 곳에 가서 집을 지어야지 하고 바닷가로 내려갔어요. 꺼벙이는 모래를 열심히 파고 쉽게 쉽게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잘난 체하며 똘똘이를 비웃었어요. 이 미련한 친구야, 나처럼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빨리 지울 수 있고 힘도 덜 들고 얼마나 좋니? 그렇게 어려운데 짓다가 언제 집을 다 짓겠어? 하면서 똘똘이 친구를 놀렸어요. 어느새 임금님께서 약

0: 임금님은 꺼벙이와 똘똘이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그러면 내일 아침에 너희들 집에 가보도록 하마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밤이었어요. 천둥이 치고 바람이 세게 불고 많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꺼벙이와 똘똘이는 걱정이 되었어요. 잠시 후에 꺼벙이가 지은 집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세찬 바람에 그리고 많은 비에 그만 꺼벙이 집이 무너지고 만 거예요. 왜 무너졌을까? 그래요. 기초가 약한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이에요. 꺼벙이는 무너진 집을 쳐다보면서 울고 싶었어요. 그러나 똘똘이네 집에도 똘똘이네 집은 어떻게 되었을까? 가볼까요? 똘똘이네 집은 비가 많이 왔지만은 똘똘이가 지은 집은 껐떡도 없었어요. 다음 날 임금님은 누구에게 상을 주었을까요? 예, 튼튼한 반석 위에 지은 똘똘이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이는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은 어디에 집을 지어야 할까요? 예수님 말씀처럼 반석 위에 지어야겠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사는 친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똘똘이네 집처럼 비가 와도 걱정이 없어요. 바람이 불어도 괜찮아요. 천둥이 쳐도 괜찮아요. 반석 대신은 예수님이 튼튼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또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진 친구에게는 예수님이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올 한 해 동안에도 우리 친구들은 모두 열심히 반석 같은 믿음으로 믿음의 집을 지어야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약속대로 큰 상을 받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똘똘이처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하나님의 말씀 잘 들었죠? 자, 이 시간에 함께 찬양 배우기로 해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그래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찬양하고 오늘은 조금 다른 찬양이에요. 오늘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하는 사케오라는 사람이 부른 노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려고 무슨 나무 위로 올라갔다고요?
3: 뽕나무.
2: 그래요.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가사를 한번 우리 쭉 본 다음에 찬양을 배워보기로 하겠어요. 다 같이 가사 읽어보겠어요. 시작.
3: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예수님 얼굴. 그렇지만 키가 작아 보이지 않아. 사케오는 엉금엉금 올라갔어요. 뽕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잘 보인다, 잘 보인다, 예수님 얼굴. 사랑 많은 그 얼굴이 잘도 보인다. 사케오는 살금살금 보고 있어요. 뽕나무 가지새로 보고 있어요. 내려와요, 내려와요, 착한 사케오. 예수님이 아래에서 부르셨어요. 사케오는 불이 나게 내려왔어요. 예수님을 제 집으로 모시었어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선생님이 한 소절씩 불러줄 테니까 잘 들어보고 따라하세요.

여기까지 시작.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예수님 얼굴. 한 번만 더 시작.

여기까지 시작. 뽕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자, 맨 마지막에 올라는 의미 같죠? 올라갔어요. 여기 틀리지 말고. 자, 뽕나무 시작. 뽕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자, 처음부터 이제 이어서 한번 천천히 불러보겠어요. 반주해주세요.

자, 보세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뽕나무로 올라갔고, 올라가서 보니까 예수님 얼굴이 잘 보였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려와요, 내려와요, 착한 사케오. 그래서 사케오가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갔다는 그런 내용의 찬양이죠. 자, 1절, 2절, 3절 한번 쭉 불러보겠어요.

0: 참 잘했어요. 자, 다음 시간 찬양 다른 찬양 배우기 전까지 이 찬양 잘 기억하세요. 수고했습니다.
1: 이 시간은 재미있는 동화 듣는 시간이에요.
2: 그날 밤 나는 요셉 부부가 어찌나 가엾게 보였는지 글쎄 묵을 방을 구하지 못해 망설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은 말도 못했어. 끝내는 방을 구하지도 못한 채 겨우 말을 재우는 마구간을 빌려서 잠자리를 꾸미는 모습에선 그만 눈물이 나오고야 말았어. 산들바람은 요셉 부부가 가여워서 어쩔 줄은 몰랐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산들바람의 모습을 통해서 엄지풀 입은 착하고도 따사로운 산들바람의 마음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마리아 아가씨가 아기를 낳았니? 소문을 듣자니 그 아기가 바로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실 뿐이라던데 너도 그 아기를 보았겠구나. 불립들은 정작 태어난 아기에 관한 이야기가 궁금하다는 듯 산들바람의 다음 이야기를 독촉했어요.
3: 얘들아, 너무 재촉하지 마. 그렇다고 해서 순서를 빼버리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잖아.
2: 어린 풀립들이 다음 이야기에 대해 자꾸 재촉을 하자 산들바람은 조금은 돌아진 듯 풀립들에게 쏘아붙였어요. 산들바람 말이 맞아.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니까. 서두르지 말고 우리 조용히 산들바람의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하자. 제일 나이가 든 엄지 풀립이 나서며 산들바람의 기분을 돋구어주려고 애를 썼어요. 잠시 동안 슬쩍해 있던 산들바람은 다시 마음을 풀어놓고 요셉 부부의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풀립들은 따가운 햇살이나 졸리움, 심지어는 배고픔까지도 잊은 채 산들바람의 이야기 속으로 빨려들었어요. 그날 밤 마리아는 숙소로 정한 마구간에서 통통하고 예쁜 사내 아이를 낳았어. 그리고 그 아기는 글쎄 말들의 먹이통으로 쓰이는 구유에 눕혔단다. 온 인류를 계속 구원해 주시고 하늘나라로 인도하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거래. 바로 구세주 아기 예수님.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이제 축제의 크리스마스가 시작된 거야. 산들바람의 입을 통해 아기 임금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둘러앉은 풀립들의 기쁨은 말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말구 위에서 외롭게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라는 이야기에 저마다의 표정에는 감격과 기쁨의 표정이 나타났어요. 그뿐 아니라 풀립들 모두의 얼굴에서 태어나신 아기 임금님을 축하하며 경배드리려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야기를 들려주는 산들바람이나 엄숙한 표정으로 아기 임금님 탄생을 듣고 있던 풀립들의 표정에서도 뚜렷하게 읽을 수 있는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태어나신 아기 임금님이 나쁜 무리들에게 빼앗겨버린 내 나라 이스라엘을 되찾고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서 구해줄 것을 기대하는 희망이 엿보였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아기 임금님을 향해 기도드리는 소원이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이야기는 들려줄게. 안녕.
1: 자, 오늘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볼까요? 오직 성령이
4: 성령이
1: 너희에게 임하시면
4: 너희에게 임하시면
1: 너희가 권능을 받고
5: 너희가 권능을 받고
1: 예루살렘과
5: 예루살렘과
1: 온 유대와
4: 온 유대와
1: 사마리아와
4: 사마리아와
1: 땅 끝까지 이르러
4: 땅 끝까지 이르러
1: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4: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1: 자, 전도사님이 한번 처음부터까지 읽어줄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자, 끊어서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4: 오직 성령이
1: 너희에게 임하시면
4: 너희에게 임하시면
1: 너희가 권능을 받고
4: 너희가 권능을 받고
1: 예루살렘과
4: 예루살렘과
1: 온 유대와
4: 온 유대와
1: 사마리아와
4: 사마리아와
1: 땅 끝까지
4: 땅 끝까지
1: 이르러
4: 이르러
1: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4: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1: 자, 내 무엇이 되라고요?
4: 증인.
1: 증인. 자, 그럼 처음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하는 거예요. 오직 시작.
4: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1: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한 사람씩 해볼까요? 자, 누가 먼저 해볼까요? 우리 시내가 먼저 해볼까요? 자, 너무 빨리 하지 말고요. 자, 시작.
4: 오직

0: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1: 자, 우리 이번에는 한결이 해보겠어요. 자, 시작.
0: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1: 예, 잘했어요. 우리 함께 다 같이 해봐요. 자, 시작.
2: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1: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자, 오직 무엇이? 오직 무엇이?
0: 성령이
1: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0: 권능을 받고
1: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라고?
0: 증인이
1: 자,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자, 이제는 다할수 있겠지요? 이번에는 정말 보지 말고 눈 감고 해봐야지. 시작.
2: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1: 아주 잘했어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 이번에 그러면 한결이가 다시 해볼래요? 자, 한결이 해봐요.
0: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1: 땅끝까지
0: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1: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 이번에 우리 시대 해봐요. 시작.
3: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1: 네, 잘했어요. 한 번만 더 하고 다 같이 시작.
2: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1: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래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해서 증인되는 예수님을 전하는 귀한 우리 어린이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0: 시간에는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축복기도 해주시겠습니다.
1: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마음을 같이 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린 예배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함께하고 계시는 BBN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구도자들이 복음의 진리를 쉽게 접하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보시면 천국으로 가는 길 혹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은 주변에 구원받아야 될 이웃이나 동료가 있다면 BBN 한국 방송을 소개해 보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저희 웹사이트 상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나 성경이 가르치는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당신이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섬김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이를 홀로 키우는 어떤 엄마가 나이 많은 남자의 옆집에서 5년 넘게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옆집 그 할아버지가 이 여자분의 안부가 걱정이 돼서 현관 벨을 눌렀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일주일 동안 보이지 않아서 그저 잘 지내고 계시는지 확인하려고 왔어요.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런데 이런 안부를 물어주는 것이 이분에게 큰 격려가 되더랍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잃은 이분은 한 친절한 할아버지가 자기와 가족을 살펴주는 것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좋은 이웃으로 그치지 않고 사람들과 아무런 대가 없이 친절한 마음을 주고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 남을 섬기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리고 나서 이어서 그들에게 믿음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당부를 하셨어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자.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고 또 큰 특권이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의 표현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령님께 때를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우리 가족과 우리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 섬김의 시간마다 우리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랑의 귀한 메시지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간단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잊지 않고 친절한 생각들을 지속적으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예수님, 매일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함으로써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실 거야, 나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원하고 있으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알기를 원하시거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느끼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2: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타락한 상태, 구원의 길, 죄인들의 운명과 성도들의 행복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사건은 진리일 뿐 아니라 미래의 결론도 변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26개의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은 지혜롭게 될 것이며 이 말씀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될 뿐 아니라 순종하고 실행함으로써 거룩한 삶을 영위하게 될 것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BBN 성서대학 기독교 신앙의 기초 그 네 번째 강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죽음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미래에 대한 많은 그리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후의 삶에 대한 보편적이고 역사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세상의 여러 종교의식들이 산재한 것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자주 합니다. 낙원이라는 곳이 있는가? 그리고 고통받는 장소가 있는가? 그리고 그곳은 어떠한가? 라는 질문 말입니다. 인간은 세 부분으로 구성된 존재라고 생각해 봅시다. 즉 세 부분, 몸, 영, 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참고하십시오. 첫 번째 부분은 물질적인 부분이고 나머지 둘은 비물질적인 부분입니다. 영으로 인간은 신을 의식할 수 있고 혼을 가지고 인간은 자아를 의식할 수 있으며 몸으로 인간은 세계를 의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을 나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참고하십시오. 죽음의 순간에 영과 혼은 몸을 떠나게 됩니다. 몸은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믿는 자들의 경우에 몸은 자는 것으로 묘사되어집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 그리고 8장 2절을 참고하십시오. 반면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몸은 죽은 것으로 말하여집니다. 그러나 영과 혼은 결코 잠들지 않습니다. 만약 죽은 자가 구원받았다면 그 영과 혼은 기쁨과 행복의 장소인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8절,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의 영과 혼은 슬픔과 심판의 장소인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죽은 자들에게 분명한 의식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죽음은 영이 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련해서 성경에서의 말씀은 쉰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의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죽을지도 모르지만 영과 혼은 온전히 깨어있고 결코 소멸치 않습니다. 성경에서의 죽음은 항상 분리를 의미합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영과 혼이 몸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원한 분리를 말합니다. 우리는 영과 혼을 지닌 몸이 아니라 몸을 지닌 영과 혼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죽음은 단순히 나의 몸을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부활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부활, 성경은 육체적 부활에 관해서 많이 말합니다. 성경의 서로 다른 사건들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났지만 그것은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권능을 기적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다시 죽었기 때문에 그것은 육체적 부활이 아니고 다시 삶으로 의식을 회복한 것일 뿐입니다. 나사로가 바로 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로 44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체적 부활의 첫 번째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첫 번째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항상 신자의 죽음을 죽었다기보다는 잠자는 것으로 말합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된 것은 앞으로 전체적인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또한 참된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은 그 자신의 육체적 부활을 얻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육체의 부활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영과 혼이 합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하늘로 오를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부활 이후의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의 목격은 믿으려 하지 않는 자들의 거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보통의 법정에서 요구되어지는 최대 목격자 수는 7입니다. 신약은 개인적으로 그를 보았다는 자들의 문서화된 증거 기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500명 이상이 부활한 몸에 그를 보았습니다. 그를 본 다른 이들은 그가 살아있었다고 증거했습니다. 그가 잔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경비가 지키는 돌무덤에서 3일을 지낸 후 그가 그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 그들은 그와 함께 이야기했고 그와 함께 먹고 여러 번 교제를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죽은 자들로부터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훨씬 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27권의 신약과 교회는 살아난 그리스도로 인해 약이 된 결과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그 부활을 설교하기 시작했을 때 교회가 즉각적으로 탄생하고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3천여 명이 하루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것을 말하면서 사방으로 퍼져갔습니다. 만약 그것이 진실이 아니었다면 그 원수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 반대 증명으로 내놓았을 거고 그것은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의 주장을 묵살했을 것입니다.

아, 실제 상황인데, 왜냐하면 개인적 사람의 이름이 직접 거론되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지옥은 가상적이고 허구가 아니라 실제적 미래의 상황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류의 최후 심판대, 또 하나의 고통의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못이라고 불립니다. 백보자 대심판대에 지옥에 있는 영들은 무덤으로부터 올려진 그들의 몸과 합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한 악인들에게 심판의 최후 선고를 내릴 것이고, 그들은 영원한 심판의 거처인 불못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지옥은 임시적으로 죄수가 그의 선고를 대기하는 감옥과도 비슷할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때 그들을 감옥으로부터 데려다가 최후 선고가 언도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9절로 15절은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사단을 따른 모든 자들과 사단에 대한 백보자 심판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불못은 사단과 그를 따르는 악인들이 영원히 형벌을 받을 감옥이나 형벌장과도 비슷합니다. 이 영원한 지옥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우리 주님은 죽지 않는 벌레와 꺼지지 않는 불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로 48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은 심판을 의식하는 곳입니다. 그곳은 문자 그대로 불의 장소입니다. 그곳은 또한 영원히 죄에 대한 심판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영원, 영원히라는 구절은 이런 자들의 비참함에 대해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1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이 지옥에 가도록 허용을 하신단 말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인간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둘다각 개인이 여기 지구에 사는 동안의 개인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 그의 아들의 십자가 위에서의 공로를 값없이 제공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8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인간이 그 구원자를 거부한다면 그들은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지옥을 면할 수 없게 됩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이 죄인을 너무나 사랑해서 죄인이 천국보다 지옥 가는 것을 선택한다 해도 그러도록 허용한다고 말합니다. 터무니없는 말입니다만 어쨌든 우리 모두는 자신들 각자의 선택에 의해 어느 곳이든 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을 참고하십시오. 그러나 그는 또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나오듯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죄를 벌해야만 합니다. 만약 그가 죄를 천국에 허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 행한 모든 것을 파괴할 것입니다. 인간은 일생 동안 선택합니다. 죽을 때 인간의 영원한 목적지는 결정됩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연옥이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오직 두 개의 장소만이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이들은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의인은 영생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병자를 병원에, 범죄자를 감옥에, 시체를 묘지에 넣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이교도들은 어떻겠습니까? 나머지 인류와 마찬가지로 이교도들은 잃어버린 죄인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창조물을 통해서 로마서 1장 20절과 시편 19편 1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 15절에 나오듯이 자신의 의식을 통해 하나님을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 계시의 빛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밝은 빛을 주실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천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명확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천국, 곧 하늘나라라고 불리는 장소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늘나라는 하나의 장소입니다. 천국이란 단어는 성경에서 세 가지 다른 용법으로 쓰입니다. 첫째, 구름들이 위치해 있는 곳을

0: 하늘입니다. 창세기 1장 8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별들이 위치해 있는 곳도 하늘이라고 불립니다. 창세기 1장 17절을 참고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 12장 2절로 4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바울은 이곳을 셋째 하늘과 낙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늘은 위쪽을 향하는 용도로 항상 쓰입니다. 사단은 이사야 14장 13절로 14절에서 내가 하늘에 올라가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날도 우리의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이 죽음에서 살아나신 후 그는 온전한 육체를 가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는 영광의 몸으로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로 39절, 51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22절, 히브리서 1장 3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는 모든 믿는 자들의 위대한 주인이 계십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죽었을 때 고린도 후서 5장 8절에 나오듯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게 됩니다. 또한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기쁨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을 참고하십시오. 그럼 천국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곳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위해 마련한 곳입니다. 우주의 창조자가 그곳을 준비했다면 그곳은 분명히 너무나 놀라운 곳일 것입니다. 성경의 기자는 천국을 묘사할 수 있는 단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로 27절에 요한은 하늘나라의 땅과 벽, 문들을 묘사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곳은 아픔도 없고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정말 좋은 곳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을 참고하십시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죄로 얼룩진 이 땅에서 그 고통의 삶이 끝나면 우리는 마침내 본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모든 믿는 자의 마음에 절대적인 기쁨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또한 미래의 사건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학도들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읽을 수 있다면 아마 전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실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미래의 일들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 성경이 알려주는 사건을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달력에 기록된 분명히 일어날 사건은 먼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해 다시 오시는 사건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8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입니다. 재림의 신호로 나팔이 울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것입니다. 이 일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의 본문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천천히 주의 깊게 말입니다. 오늘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이 놀라운 사건은 당신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8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이 바로 오늘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사실을 잘 살펴보십시오. 먼저 계시록 22장 7절을 참고하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어느 순간에 일어날지 모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을 참고하면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들만 이 사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의하면 모든 믿는 자들이 다 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모두 변화될 것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2절과 로마서 8장 16절로 25절을 보면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대환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로 31절과 요한계시록의 많은 곳에서 대환란의 시기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휴거 이후에 지구는 대환란이라는 큰 아픔과 슬픔의 시기를 겪게 될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유대인들은 불신앙 가운데 팔레스타인 땅으로 모일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라 불리는 큰 악의 통치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경배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는 또한 이스라엘을 속일 것입니다. 이 기간은 정말 큰 고통의 시간이 될 것이며 그 고통의 날이 줄어들 것 같지 않아 보이게 됩니다. 어떤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가지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살펴보겠습니다. 대환란의 처음 3년 6개월 동안 적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그들의 친구이며 보호자라는 믿음을 심어줄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의 중반에 그 적 그리스도는 자신의 거짓된 실체를 드러낼 것입니다. 그 후에 역사상 유례가 없는 큰 핍박과 대전쟁들이 일어날 것이며 아마겟돈 전쟁과 함께 그 모든 막을 내릴 것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4장 1절로 3절에 보면 대환란의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휴거되었던 사람들과 함께 큰 능력과 영광 가운데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그는 적 그리스도를 비롯해 그의 대적을 모두 물리칠 것이며 유대인들을 핍박한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천년 동안 무저갱 속에서 결박을 당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을 참고하십시오. 계속해서 천년 왕국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절, 35장 1절로 7절, 65장 17절로 25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심판이 끝이 나면 그리스도는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그 나라의 수도가 됩니다. 천년 동안 그는 그 왕국을 다스립니다. 이 기간을 천년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간은 평화의 시대, 행복의 시대가 됩니다. 그때의 자연은 지금의 자연과 완전히 틀리며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누울 것입니다. 사막은 장미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주 오래오래 늙을 때까지 살게 됩니다. 이 기간은 크게 번영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전쟁도 없습니다. 죄도 완전히 사라집니다. 만약 죄가 나타나면 즉각적으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백보좌 심판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동안의 다스림이 끝날 때 백보좌 심판이 있게 될 것을 말합니다. 이 심판은 악하게 죽은 자들의 심판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무덤들은 불신자들의 육체를 토해냅니다.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판자 예수 앞에 서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을 보면 그들 앞에는 책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실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유죄 판결을 받고 끝없는 고통의 영원한 형벌을 치르기 위해 불못에 던져짐을 당하게 됩니다. 끝으로 영원한 세계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을 읽어보십시오. 미래의 마지막 그림은 영생입니다. 지구는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리고 시간이란 개념도 없어져 버립니다. 모든 참된 신자들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구주 예수께 거절당한 모든 사람들은 흑암과 어둠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됩니다. 우리들 각자 각자는 최후의 질문에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 각자 각자는 누구나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만 합니다. 즉, 나는 어느 곳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인가? 이상으로 BBN 성서대학 기독교 신앙의 기초 그 네 번째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들으신 강의로부터 여러분의 영혼에 많은 은혜가 임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는 성경의 위대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인도하는 빛이 되며 영혼을 지탱하는 양식일 뿐 아니라 당신의 삶을 기쁘게 되도록 고안된 설계입니다. 다음 강의도 함께 하시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지침들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이면 거듭나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 태어나는 것을 말하지요. 한 번은 육신의 몸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태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한 번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며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꼭 거듭나셔야 합니다. 거듭남, 가장 중요한 일이며 우선해야 할 일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멧돼지 한 마리가 몹시 배가 고팠습니다. 그날따라 아무리 헤매도 토끼 한 마리 보이지 않았는데요. 기진맥진한 상태에 이르러 땅에 떨어진 과일 하나를 이 멧돼지는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맛이 있었는지 허겁지겁 먹어 치웠습니다. 그래서 힘이 생기고 눈도 밝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땅을 열심히 팠습니다. 땅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땅 속에 있을 줄로 알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파고 또 파보아도 과일은 없었습니다. 발이 모두 부르터서 피가 나고 주둥이도 엉망이 되었습니다. 기진맥진한 멧돼지는 그만 벌렁 드러눕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렇게 찾아 헤매던 과일들이 나무 위에 셀 수도 없이 많이 매달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만 들이받았더라도 몇 개는 땅에 떨어졌을 텐데 이제는 일어날 힘조차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멧돼지처럼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최고요 전부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다른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경우들도 참으로 많이 있는데요. 우리의 눈을 열어서 믿음으로 자주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곧 재림하시겠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2000년 동안이나 오지 않으셨으니 재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생각과 삶의 태도는 성경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시간적 개념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아직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더라고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2000년이 지났으니 정말 재림이 가까이 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든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분명 예수님의 재림은 조만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셨습니까? 어떻게 준비하느냐고요? 저희 BBN 홈페이지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읽어보시거나 또는 그 안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에서 재림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조만간 있을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해방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을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는 행위를 가리킬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흔히 물에 빠져 죽어가는 데서 또는 화재 사건의 한가운데서 혹은 가라앉고 있는 여객선에서 구조되었을 때 구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처럼 기독교에 있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음 상태에 있는 한 영혼이 다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죄인이며 죄로 말미암아 구원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잃어버린 영생과 또한 파괴된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다만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영적 파멸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0: 하나님 은혜의 경이로움과 진리를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일 드라마 성경 속 인물들의 위대한 시험 두 번째 이야기 아들을 제물로 바친 노인 아브라함 번역 구성 이주미 연출 박예리 오늘 이야기는 성경의 첫 번째 성서인 창세기의 22장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이해력을 넘어서는 강력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민족의 아버지라는 사명을 받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험난했던 시기에 대해 여러분께 직접 들려드릴 것입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가장 끔찍했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던 그의 믿음에 대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4: 여기 있습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주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 이 미천한 주님의 종이 이렇게 엎드렸습니다.
3: 내게 할 일을 주겠다. 내 아들 이삭을 데려와서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모리아산 꼭대기로 가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너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다. 내가 세상 그 무엇보다 높은 존재라는 것을 믿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라.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 너에게 속한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나는 그 어떤 물건이나 인간도 다 제거할 권세가 있느니라. 모든 것이 나에게 속하기 때문이다.
4: 가장 높으시고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신성하신 하나님, 저의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저는 당신을 따르기 위해 집도 버리고 가족도 내팽개치고 이 먼 곳까지 왔습니다. 제가 언제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주님, 왜 제게 이토록 무자비한 요구를 하십니까? 이삭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선물이고 기적입니다. 제 아내도 슬퍼할 것이고 그 무엇도 그녀를 위로하지 못할 것입니다. 차라리 저에게 아이를 주지 말지 그러셨습니까? 오, 하나님, 제발 저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대답해 주십시오.
5: 아버지! 아버지! 아, 왜 울고 계세요? 몸이 안 좋으세요? 어디 다치셨어요? 제가 물을 떠올게요. 아버지, 제가 얼굴을 닦아드릴게요. 아, 얼굴이 전부 먼지 투성이네요. 흙을 뒤집어 쓰기라도 하신 거예요. 아버지,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는 거죠? 하인을 데려올까요?
4: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아라. 알겠느냐? 아무도 이 사실을 알아서는 안 된다. 특히 너의 어머니는 말이다.
5: 네,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따를게요.
4: 가서 양들이나 돌보거라. 안 그러면 양들이 길을 잃을 거야. 어서, 어서 가거라.
5: 하지만 제가 아버지 곁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하인을 불러서 침대로 모시라고 할까요?
4: 난 괜찮다. 이제 가거라. 잠시만 혼자 있고 싶구나. 잠깐 쉬었다가 집으로 돌아가겠다.
5: 그럼 저 먼저 가볼게요. 언덕에 있을 테니까 필요하면 부르세요. 아버지, 괜찮으신 거 맞죠?
4: 그래, 아들아. 난 괜찮다. 가서 가족들을 돌보거라. 그 순간 저의 삶은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미래는 사라졌고 더 이상 살아갈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저 죽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아들을 제물로 바친단 말입니까? 주님은 제게 너무 어려운 숙제를 주셨습니다. 저는 땅에 누워 눈물을 쏟으면서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종으로 선택받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은 갓난아이처럼 약하고 무기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가족에게 베푸신 선을 돌이켜보고 철저하게 스스로를 분석한 뒤에야 가까스로 힘을 내어 제게 주어진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에사라.
6: 예.
4: 아넬과 에솔 그리고 맘루를 불러오거라. 그리고 모리아로 떠날 준비를 해라.
6: 예.
4: 주님께서 산 정상에 올라 제물을 드리라고 명하셨다. 내일 새벽에 바로 떠날 것이야.
6: 알겠습니다, 주인님. 여행은 며칠이나 하실 계획이십니까? 사람들은 얼마나 데려가실 것입니까?
4: 내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을 잘 듣고 네가 알아서 준비를 하거라.
6: 알겠습니다, 주인님.
7: 내일 모리아로 떠난다고요?
4: 그렇소, 여보.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출발할 거요. 빵, 치즈, 무화과 빵 등등 모든 음식이 준비됐어.
7: 이삭은 아직 어리잖아요. 꼭 데리고 가야 해요.
4: 그렇소. 하나님께서 꼭 이삭과 함께 가라고 요구하셨소. 강한 나이니까 여행도 무리 없이 잘 해낼 거요.
7: 아휴, 사람들이 오네요. 저기 나무 그늘 밑에서 빵과 포도주를 대접할게요.
4: 난 내일 새벽에 모리아로 떠날 것이야. 에솔과 맘루는 내가 없는 동안 사라를 잘 보호하고 제사를 잘 지키도록 해라. 너희가 목숨을 다해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엘리에셀과 아내는 나와 함께 떠날 것이다. 6일이면 충분한 거리지만 길면 40일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 일단 20일치 식량을 가져갈 것이고 필요하면 더 챙길 수도 있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 바로 준비를 시작하거라. 모리아라는 이름에는 음악적인 면이 있습니다. 하프나 플루트 연주자라면 아마 그런 면을 음악으로 승화시키고 싶을 것입니다. 사실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제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에게는 절망을 뜻할 뿐입니다. 정말로

0: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잠을 설쳤습니다.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고 닭이 울 때까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1: 주인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명령만 내리시면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0: 자, 출발하자.
2: 아버지, 아내리랑 같이 앞에 타도 돼요? 아내리 자기랑 같이 타도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0: 그래라 아들아, 네가 원하는 대로 하거라.
2: 네.
1: 저, 주인님, 제가 감히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0: 그래, 엘리에셀. 넌 나와 오랜 시간을 같이 했으니 그런 너의 의견을 존중해야지. 어디, 말해보거라.
1: 주인님은 이삭 도련님의 얼굴을 보거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언제나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돌리고 계십니다. 뭔가 어려운 일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도울 수는 없을까요?
0: 이 짐을 덜기 위해서라도 솔직히 털어놓아야겠다. 내 심장이 터져버리기 전에 말이다. 그동안은 내가 집을 떠나 있는 동안 너에게 총 책임을 맡겼었지만 이번만큼은 네가 나와 함께 오기를 원한 이유가 있다. 주님께서 내게 아주 고통스러운 임무를 주셨다.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구나. 모리아 산에서 바칠 제물은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될 것이다.
1: 주인님께서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셨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군요. 주인님을 돕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0: 사라가 임신을 하지 못할 당시에 내게 하가를 데려다 주었고 그때 이스마엘이 태어났지. 너도 알겠지만 이삭이 태어난 건 정말 기적이었다. 그때 사라의 나이가 이미 90이었으니까 말이야. 두 아들이 같이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을 때 나는 사라의 말대로 이스마엘을 떠나보냈다. 이스마엘이 떠났을 때 내 가슴은 찢어지는 듯 했다. 그 아이도 이삭과 마찬가지로 나의 뼈와 살을 이어받았기 때문이다. 주님은 이스마엘이 한민족의 선조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며 나를 위로하셨다.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이삭이 나의 상속자가 됐지. 하늘의 별만큼, 바닷가의 모래만큼, 이 땅의 흙만큼 많은 후손들이 이삭을 조상으로 섬기게 될 것이다.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칠 것이다. 하지만 지금 난 너무나도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구나. 하나님께서 왜 나의 믿음을 이렇게 시험하시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
1: 주인님이 정말 무거운 짐을 지셨군요. 또 오늘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주인님의 처지를 대신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는 주인님의 눈물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이번 여행을 편안히 다녀오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넌 정말 좋은 친구구나. 오늘 나는 너무 외롭구나. 예전에는

0: 하나님께서 나를 친구라고 불러주셨는데 이제는 나를 저주하시는구나. 대체 이유를 알 수가 없구나. 제게는 엘리에셀의 존재가 절실했습니다. 그는 제 쓰라린 마음에 위안이 되어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약속들을 되새기며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를 어떻게 돌보아 주셨는지 돌이켜보았습니다. 제일 처음에 하나님은 저로부터 큰 국가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축복한 이들을 축복하셨고 저를 저주한 이들을 저주하셨습니다. 온갖 종류의 신앙으로 가득 찬 이방의 땅에 갈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셨습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저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모래에서도 그리고 베델에서도 저는 예배의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주님은 사라의 아름다움에 반해 그녀를 원했던 왕들로부터 사라를 되찾아 제게 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이나 저의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저는 부유해졌고 저와 함께 다닌 조카 롯도 부자가 되었습니다. 가축들이 너무 많아져서 롯과 제가 분리를 할 수밖에 없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롯이 가축들을 먼저 선택하도록 했고 하나님은 그런 저를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주님은 또다시 약속하시기를 제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땅을 저의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롯이 원수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겼을 때 롯을 구하는 전투에서 하나님은 제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방패이자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증명해 보여주셨기 때문에 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반신반의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과분한 신의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맹세를 얼마나 많이 되풀이하셨는지를 돌이켜보고 나니 믿음이 다시 자라났고 용기가 커졌으며 그분을 따르겠다는 의지가 공고해졌습니다.
1: 주인님, 아들과 이삭이 돌아왔습니다. 반나절만 더 가면 강도들이 급습해왔던 흔적이 나온다고 합니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0: 우린 언제나처럼 정오의 휴식을 가질 것이다. 아내는 가서 주변을 둘러보거라. 막사 주변에 망을 설 만한 곳이 있을 것이야.
2: 아버지, 전투가 벌어지는 건가요? 그러면 활과 화살을 주세요. 제가 아버지를 보호해드릴게요.
0: 아들아, 왜 쉬지 않느냐?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았다.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없을 거야.
2: 아버지, 저도 이제 남자예요. 싸울 수 있다고요. 칼도 잘 다룬단 말이에요.
0: 그래, 그래. 너의 실력은 잘 알고 있다. 지금은 가서 칼날이나 갈아두거라.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르니 말이야.
2: 네, 그럴게요. 아버지 칼도 갈아드릴까요?
0: 괜찮다. 내 것은 이미 준비해두었다.
3: 젊은이들에게 전투는 모험처럼 신나는 일이지요. 그 끔찍한 광경을 직접 본 적이 없으니 말입니다.
0: 그래,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비명 속에 죽는 걸 못 봐서 그렇지. 전투는 모험이 아니야. 적어도 내가 배운 진리는 그렇다.
3: 음식이 다 준비됐습니다. 바위 그늘로 가시지요.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0: 움직일 때가 됐다. 짐을 챙기고 준비를 해라. 해질녘까지는 모리아에 도착해야 한다.
3: 주인님, 아내리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기다려볼까요?
0: 주님은 여기로 오라는 명령을 주신 후에는 내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니 또 다른 명령을 받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전진하는 수밖에 없다.
3: 문제 없습니다. 강도들도 없고 길은 안전합니다.
0: 수고했다, 아넬. 자세한 보고는 나중에 하고 여기서 좀 쉬다가 오거라. 나중에 출발해도 금방 우리를 쫓아올 수 있을 것이야. 자, 엘리에셀 준비를 하거라. 가자.
3: 예.
0: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아무런 말씀도 해주지 않으셨고 환영도 보여주지 않으셨으며 꿈에서도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명령을 주셨으니 그 다음부터는 제 몫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들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이삭은 저와 아내의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우리는 험한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날씨가 흐려서 더욱 음침하고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런 생명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엘리에셀과 아넬에게 기다리라고 하고 이삭과 저는 따로 나왔습니다. 이삭은 이것저것 질문을 해댔습니다. 이삭의 얼굴은 순수함 그 자체였습니다. 이삭은 등에 나무찜을 젓고 저는 불을 옮겼습니다. 어린 이삭의 몸을 태워버릴 불을 말입니다. 가슴은 찢어지는 듯 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준비는 되어 있었습니다. 이삭과 저는 단둘이 죽음의 언덕을 올랐습니다.
2: 아버지, 양은 어디에 있죠? 제물로 쓸 양이 없네요.
0: 걱정하지 마라, 아들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실 거야. 완벽한 양으로 말이다. 저기 위에 산 중턱에 튀어나온 곳이 보이느냐? 바로 저곳이다. 자, 이사, 나무를 내려놓고 제단 만드는 것을 좀 도와다오.
2: 자.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요. 아버지가 심기가 불편하신 것 같아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너무 이상한 점이 있어서요. 번제에 쓸 동물을 아무리 찾아도 없잖아요.
0: 아들아, 주님은 너의 목숨을 요구하셨다. 네가 바로 제물이 될 것이야.
2: 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가 늘 저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많은 자손을 낳고 한 국가의 선조가 될 거라고요. 저를 제물로 바치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0: 나도 대답을 해줄 수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그런 약속을 하셨다는 것밖에는 나도 아는 것이 없다. 답은 오직 하나님만 갖고 계시지.
2: 아버지.
0: 그래.
2: 전 아버지를 사랑해요. 아버지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따를 거예요. 저의 목숨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드리겠어요. 저 때문에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모두 이루어주실 거예요.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아버지.
0: 자, 이삭. 여기 눕거라.
2: 네.
3: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0: 저 여기 있습니다.
3: 내 손을 아들에게서 떼어놓아라. 손끝 하나도 다치게 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알았다. 너의 외동 아들까지도 기꺼이 드리는 것을 알았다.
0: 저 양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이삭, 저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자꾸나.
2: 네.
3: 내가 나의 명령을 따랐고 내가 약속을 했으니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몇 배의 복을 내리겠노라. 너는 자손 대대로 나의 보호를 받을 것이다. 너의 후손들은 하늘의 별들만큼 바닷가의 모래만큼 번성할 것이다. 네가 나의 명령에 순종했으므로 너의 자손을 통해 온 세상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2: 아버지, 저뿐만 아니라 저의 자손들까지 축복을 받았어요.
0: 그래.
2: 하나님은 정말 경이롭고 대단하신 분이에요. 오늘 전 영원하신 분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전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버지.
0: 맞다, 아들아. 후손들까지 모두 축복을 받았으니 우린 영원토록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4: 우주를 창조하셨으며 아브라함의 곁을 지키셨던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에서 시험을 겪을 때마다 우리 곁에 있어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당연히 몰랐겠지만 그가 아들을 제물로 바친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희생양으로 보내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위해 양을 보내주신 것처럼 모든 인류를 위해 양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예레미야 32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시편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시편 44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또다시 시편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시편 139편 7절 8절 말씀입니다. 전지전능하시며 모든 곳에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분은 우리 각자에게 영원한 사랑을 주십니다. 위대한 권세와 지혜 그리고 사랑을 지니신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바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면 됩니다. 주일 드라마 성경 속 인물들의 위대한 시험 두 번째 이야기 아들을 제물로 바친 노인 아브라함 출연 서령범, 김종환, 서혜정, 이태경, 박영재 번역 구성 이준희, 연출 박예리였습니다.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5: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인생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며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하는지 또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참된 진리는 무엇인지 이런 질문 한두 번씩 해보았을 것입니다. 해답을 찾으셨습니까? 만약 아직도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 또는 www.bbnchat.org 다시 한번요. bbnchat.org에 오셔서 저희 상담원들과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해답이 있다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기 원합니다.

0: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교회 안과 밖에서 형제를 돕고 열심히 수고하며 인내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이 모든 것들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행위의 동기가 되는 사랑입니다. 즉 우리의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곳에는 항상 다툼과 시기와 교만과 미움이 있을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서도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 첫 사랑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가는 방송가족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 8개 국어로 1971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씁니다. 누구도 예기치 못한 일들이 그림처럼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특별히 BBN 방송을 알게 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우연히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혹은 무심코 건네받은 ITL 카드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 아십니까? 사람 편에서는 우연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필연적인 사건이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연처럼 보이는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ITL 카드입니다. 아무런 계획 없이 건네주고 또 건네받은 ITL 카드를 통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바로 ITL 카드를 건네주는 일입니다. 이 일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저희 BBN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ITL 카드 신청하기란을 지금 한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길래,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는가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내게 없음을 발견할 때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고백한 시편 기자의 고백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오늘도 온 땅에서 가장 존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찬양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해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찬양 들려드립니다.

방송국을 운영하는데 가장 큰 재원은 아마 광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청률 혹은 청취율이 좋은 시간대의 광고는 그만큼 비싸기 때문에 방송국에서는 청취자들을 잡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비싼 광고 시간대는 풋볼 결승이 열리는 슈퍼볼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저희 BBN 방송은 단 한 번도 광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님의 설교를 방송하는 대가로 돈을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바른 말씀과 열정을 담고 있다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송, 여러분들을 양육할 수 있는 방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송을 위해서는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데 그 경비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BBN 방송을 통해서 받으시는 은혜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왕 중의 왕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웠던 7월 한동안도 주님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새로운 8월달 선교의 달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단기 선교팀을 보내드리며 하나님 선교지로 보내며 파송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되 특별히 우리 단기 선교 팀원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 찬양합니다.

0: 교독문 36번 교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으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기도드릴 때 박성우 장로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어지러운 사상 가운데 저희를 주님의 날개 아래 안전하게 품어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들에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영생의 길을 열어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저희의 삶을 돌아보면 그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정욕과 욕심을 쫓아 주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온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헤아리기도 어려운 저희의 죄를 이 시간 십자가 밑에 내려놓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인간의 욕심과 교만으로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신음하며 많은 성도들이 세상 유혹에 휩쓸려 주님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저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세상을 이길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저희 모두가 참빛이 되어 병든 자와 주린 자,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메시아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순종함으로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각자의 믿음을 새롭게 점검하며 기도의 힘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으로 알게 모르게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어 친히 찾아가 안수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메시아 교회 단기호 선교팀이 오늘 오후 과테말라로 선교를 떠날 예정입니다. 그동안 많은 기도로 준비하였사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안전하게 다녀오게 하시고 현지 사역 중에 영육 간에 피곤함이 없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탄의 어떤 역사도 막아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마음의 문과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돌아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금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량한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마음껏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이런 일이 너무나 두렵고 무섭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선교주의를 맞아서

이 선교의 달을 맞아서 또 파송 선교하는 이 시간을 맞아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선교에 대해서 올바로 생각해야 하고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를 다시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우리의 명령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주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이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 안에 드러나지며 우리가 깨닫고 그 사명 감당을 위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선교의 달을 시작하는 첫째 주일인 동시에 우리 KM과 EM이 15명의 단기 선교팀을 팀원들을 과테말라로 파송하는 날이기도 하죠. 앞으로 이 팀은 일주일간 치우라, 과테말라의 코방 지역에 치우라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공립학교에서 한 150명가량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또 그 학교 옆에 치우라 교회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또 모든 성도님들도 그리고 또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많은 성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나 하나의 기도쯤이야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모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선교를 떠나는 사람은 단지 과테말라로 떠나는 15명이만이 아닌 것이죠.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것이죠. 오늘 선교팀은 과테말라로 보내심을 받지만은 우리 또한 매주일 교회로 나와서 다시금 가정과 일터와 이웃에게로 또다시 보내심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드리는 파송 예배는 온 선교가 자기 선교지를 다시 발견하는 의미도 있는 것인데요. 우리 모두는 늘 주님께 보내심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예배 가운데 축도를 하기 전에 아예 목사님이 이 파송 선포를 하는데요. 성도 여러분 이제 평안히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승리하십시오. 라는 선포를 하기도 하고요. 또 파송의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게 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의 마지막 명령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거는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닌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인 것이죠. 우리 모두는 날마다 세상으로 나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러나 오늘 이 파송 명령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주신 말씀이 뭐냐? 오늘 이전의 말씀, 너는 복이 될지니라 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먼저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앞에 내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창세기 12장 앞에 1장으로부터 11장의 내용이 있죠. 자,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3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4장에 가서는 가인이 아벨을 중임으로 또다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수평적인 관계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제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래서 6장에 가보면 온 세상의 죄악과 폭력이 가득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장 가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타락의 극치가 하나님을 넘어서려고 하는 교만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자기 이름을 높이려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징벌로 온 땅으로 흩어지고 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다른 문제가 아니라 교만하다는 문제 하나만으로 가장 큰 징벌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에 11장 마지막의 그림은 흩어짐이고 분열인데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음 장 12장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고 이렇게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문맥적으로 본다면 여기에는 타락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그럼에도 교만하여 심판을 받아 흩어졌던 인류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은 또한 어떤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받았던 인류에게 다시 복을 주시되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주시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어느 아브라함 한 사람의 개인의 성공 이야기를 알리는 시작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요, 열방을 향한 온 타락한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마음이 담긴 부르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성교학자 크리스토퍼 라이슨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창조에서 새창조에 이르는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이다. 어때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첫째, 선교는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교회의 계획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선교는 한 사람의 결단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선교는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선교는 한 사람의 결단이나 혹은 교회의 계획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우리는 이 짧은 이 구절 안에 선교의 출발점이 전부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요. 선교의 시작은 인간의 결심이나 노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교의 시작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고 먼저 말씀하시며 우리를 보내시는 이 일이 바로 선교라는 것인데요. 우리는 선교를 생각할 때 선교사의 헌신, 교회의 계획, 선교비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떠올리는데 물론 다 필요한 것들이죠. 그러나 그보다 앞서서 기억해야 될 것은 선교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교회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요, 다만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시고 계시는 그 선교에 참여할 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우리 선교팀원들이 과테말라로 떠난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섬기는 하나님을 과테말라로 모시고 가는 것,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서 계셔서 그곳의 아이들을 사랑하시며 그 교회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 선교팀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그 선교의 현장으로 초대를 받아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선교팀으로 하여금 그곳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겸손히 참여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의 삶이 변하는 것이고 그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비전이 자기의 비전이 되는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선교는 무언가를 주고 오는 일도 또 우리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일도 아닌 것인데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선교는 현지인들을 존중하고 그들에게서 배우고 돌아오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한 영혼의 마음을 열고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죠. 지난 주일도 살펴봤지만 고린도전서 3장 6절은 나는 심었고 아벌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심고 사랑과 헌신으로 물을 주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누가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이요. 자라나게 하시는 것도 그래서 완전한 열매가 되게 하시는 것도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과에 짓눌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몇 명을 구구하라고 왔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지금까지도 그랬듯이 우리는 정말로 맡겨주신 아이를 진심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준비한 말씀을 정성껏 최선을 다해 전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수단으로서 그 수단의 의무를 충실히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직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그렇게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행하면 그분이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선교의 성패를 가늠하는 것은 무엇에 달려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일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교를 이루어주실 것을 분명히 내가 믿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선교팀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 사역을 하다 보면요, 돌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의견 충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선교지인데 의견 충돌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 팀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팀원들이 영적으로만 바로 이렇게 올바로 세워져 있으면, 교회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만 바로 세워져 있으면은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정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자꾸 주장하다 보니까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예, 시편 37편 5절은 불의한 자를 향해서 내뱉는 그 불평이나 그 어떤 분노의 마음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면서 그가 의지하면 이루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간다면 주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선교지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복에는 반드시 흘러가는 방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절은 말합니다.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라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말씀이 따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목적이 무엇이냐를 가르쳐 주는데요. 그것은 아브라함 혼자만 복받고 그 복을 즐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를 통해 다른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하려 하심에 있었다는 것인데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 방향은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흘러와서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다시 흘러가는 일, 열방과 이웃에게 흘러가는 그 일이라는 것인데요. 이처럼 하나님은 너는 복이 될지라 할 때는 우리를 축복의 저수지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받은 축복, 우리가 받은 영적인 축복, 물질의 축복, 명예의 축복, 어떤 축복이든 간에 우리 혼자만 즐기려고 하는 그건 범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이웃과 열방에게로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가난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다른 나라 가서 보십시오. 미국 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미 세계 상위 8% 안에 드는 부자들입니다.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큰 구원의 복을 이미 받아서 마음껏 그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세상에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선교지 가면은요, 너무나 가난합니다. 그래갖고 어느 학생은 같이 갔다가 몇 년 전에 그걸 보고 막 우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봤을 땐 그건 그래도 가난한 게 아닌데, 저 IT 같은 데 가면요, 완전히 똥구덩이에 들어가가지고는 막 손을 집어넣고 이런 것도 보거든요. 근데 뭐 저 멕시코는 그거는 그 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막 울더라고요. 쉐어링 하는데. 이렇게 가난한 데가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또 한 번 예배를 드리려고 목숨을 거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제가 중국에 갔을 적에, 탈북자들을 만났을 때도 그랬고 여러 번 체험했고 저기 중앙아시아 가서도 그런 것들을 체험했는데요.
성경이 없어서 손으로 베껴 쓰거나 암송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가든지 먹을 것이 잔뜩 있잖아요. 조금만 줘도 몇 달러만 줘도 우린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어요. 그것이 욕심이 과하니까 돈이 많이 필요한 거죠. 사실은 우리는 또한 자유로운 가운데 살면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말씀을 듣는데 그런 가운데 참 KM과 EM이 함께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복을 주신 것이 단지 우리만 즐기라고 그 복을 우리만 누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항상 우리가 얼마를 받았는가 우리 재정이 얼마나 연말에 얼마나 우리가 결산을 했느냐 이거 생각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과연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흘러간 것이 얼마이느냐 선교비가 얼마나 흘러갔느냐 구제비가 얼마나 흘러갔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더욱더 우리가 받은 복을 세상으로 선교지로 흘려보내는 교회가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이런 거는 상당히 야박해요. 그러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내가 너한테 그렇게 복을 줬는데 너 뭐 했냐? 그럼 뭐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가장 큰 복을 전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지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세계적인 선교학자 데이비 보쉬는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를 세상에 증언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치우라 어린이들에게 전할 가장 귀한 선물은 뭐 우리가 여러 가지 물품도 많이 가져가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더 귀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만 믿으면 다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잃어버리면 다 잃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경학교에는 찬양과도 있고 게임도 있고 뭐 이렇게 터트리면 종이 인형 갖다 놓고 막 두들겨 패는데 터트리면 막 캔디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또 우리가 선물도 주고 그러지만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중심에는 반드시 복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팀이 정말로 모든 프로그램에서 실제로 이 복음이 있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그들의 마음에 와닿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선교를 통해서도 그곳의 아이들에게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놀라운 복음이 온전히 심겨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역이 기쁨으로 감당되어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선교팀 가운데 항상 기쁨이 사라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교 일을 하는데 기쁨이 자꾸 사라져버리면 너무 힘든 겁니다. 보는 사람도 힘들고. 예? 신학적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의 기초를 놓은 유명한 선교사 레슬리 뉴 비긴이라는 사람은 선교는 부활의 기쁨에서 터져나오기에 혼자만 간직할 수 없는 기쁜 소식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무엇으로 기쁨을 간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기쁨을 가지고 우리 기쁨을 간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로 그러므로 우리 선교팀 가운데 억지로 기쁨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과의 관계나 이런 환경에서의 이거 기쁨이기 전에 먼저 주님을 만난 기쁨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복음 전파의 놀라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서 또한 많은 것들을 전해줄 터인데요. 한 세대에 한 번밖에는 안 열리는 그런 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로잔 운동인데요. 얼마 전에 한국의 송도에서 열렸습니다. 그 로잔 운동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한 복음은 영혼의 구원을 말하면서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필요를 도우면서 그리스도를 감추지도 않는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그들에게 필요한 물건도 전해주는 것이고 학용품도 전해주는 것이고 음식도 베풀어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요. 그때 기쁨이 나타나고 사랑이 나타나고 예수가 나타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진정 우리 선교팀이 하는 복음 증거뿐만 아니라 베푸는 모든 사랑과 헌신과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그대로 그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멘하는 거는 같이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뭐 제 말에 동의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은 우리 모두라는 사실인데요. 이것이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선교는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그 복음 반드시 흘러가야 하지만 그 복음 바로 누구를 통해 흘러가야 하기 때문입니까?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흘러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 앞에 서셔서 말하죠.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까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를 보내노라. 누굽니까? 너희는요? 1차적으로는 제자들이라 하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것이 예수를 만난 우리 모두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은 너가 그와 같이 복을 받은 자로서 먼저 복을 받고 복을 받을 자로서 먼저 복을 받고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다른 이들에게 이 복이 되는,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본질적인 본질에 속한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우리를 천국 백성 삼기 위해서 구원하셨지만은 그러나 또한 왜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느냐? 나중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본질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나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목회자는 이것에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항상 이것을 고민하며 기도하고 목회 계획을 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번 8월의 선교를 다음 9월의 전도로 이어지게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이 두 달은 분리된 행사가 아니라 하나의 흐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8월에 과테말라의 영혼을 바라본다면 9월에는 우리 곁에 이미 보내놓으신 영혼들을 우리가 다 함께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다 잘 아는 말씀인데요. 자,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이 말씀은 예루살렘과 땅끝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라는 뜻일까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어디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하라 이런 말일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동시에 주어진 사명인 것이죠. 예, 과테말라는 우리에게 땅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웃 또한 우리의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테말라의 아이들은 사랑하면서 믿지 않는 내 가족, 친지, 친구와 이웃들을 외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가 행사로 이 선교가 끝나지 않고 온 교회 가운데 전도의 열정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인데요. 9월 달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초청할 사람들의 이름을 오늘부터 정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 직장이나 또 이웃 사람들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고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그냥 예수 안 믿고 다른 교회에 간 사람들은 괜찮아요. 근데 아예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문제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 안 믿고 지옥 가게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뜻을 정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나도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세요. 전도는 9월이 되었다고 갑자기 시작하는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얘기하죠. 아유,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전도할 사람. 목사님 나가보세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이미 우리의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래서 또 찾아가고 안부를 묻고 그렇게 전도를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을 빈자리를 채울 대상으로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비즈니스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에서 한 성도가 오는 건 비즈니스가 아닌 것입니다. 뭐 헌금을 안 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영혼 구원받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받을 영혼.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목숨 걸고 사랑하시는 영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혼, 여러분을 통해서 그 영혼들의 가정에 구원의 빛이 들어가고 거기서 한 사람이 죄와 절망에서 벗어나서 참 생명을 얻게 된다면 얼마나 보람되겠습니까? 그런 역사가 정말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처럼 선교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저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정말로 그분이 봤을 땐 너무나도 비천한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다 겪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분은 병든 자를 가까이 하시고 죄인과 함께 식사하시며 소외된 사람을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 그분은 선교를 가르치고 명령하기만 하신 분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아버지께 보내심을 받은 분으로서 친히 순종하셨던 그런 순종의 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너희를 보내노라.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선교를 부담스러워하는데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선교는 부담스러워해야 될 일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본질적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해야 하는 이유는 절대로 의무감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순종하신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보내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15명은 과테말라로 떠나지만은 이곳에 남아있는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자리로 다시금 사명을 위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교지의 치우라에서 한 영혼을 우리 선교팀이 품을 때 우리는 이곳에서 죽어가는 한 영혼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에 올라가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서 나온 셀 수 없는 무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요. 자, 그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 그 치우라의 그 어린이들도 그 자리에 서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또 여러분이 전도한 그 한 영혼도 그 자리에 서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이 곧 자기가 전도한 그들이 자랑이고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여러분 뭐 갖고 자랑하겠습니까? 하늘나라에서도 내가 세상에 살 때 내가 그래도 말이야 하면서 내가 돈을 얼마나 벌었고 내가 뭐 어느 대학을 나왔고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하늘나라 가서 그러면 우리 아들이 뭘 했고 이런 얘기 하겠어요? 하늘나라 가서? 하늘나라 가서는 자랑할 게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한 영혼, 그 영혼만이 나의 자랑이고 나의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의 영원한 자랑이고 영원한 면류관이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도전입니까? 그래도 안 하겠습니까?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그러므로 이제부터입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에 더욱 힘쓰므로 말미암아 영원한 자랑거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메시아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여러분 자랑할 것이 많으시겠지만 그 하늘나라 가면 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거는 아니에요.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차원이 다르니까.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정말로 많은 자랑거리로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위해서 구원의 통로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도 그래서 영원한 자랑과 또 면류관으로 빛나는 영광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의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무거운 의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는요, 절대로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못한다면 기도해야 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우리는 기도 그렇게 기도해야 할 뿐인 것입니다. 이 시간도 그러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 다 막아주시고 합심하여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을 만난 기쁨이 충만하여 기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용하셔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 사역하는 신혁철 선교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곳에 있는 치유락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곳에 있는 치유락 학생들 국립학교에 150명의 학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선교팀이 떠납니다. 주님 늘 함께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어떠한 돌박적인 상황도 하나님 다 막아주시고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 사용하여 주셔서 놀라운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돌아올 때까지 주님이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 큰 영광 돌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곳에서 복음 전도에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며 그러나 우리가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 붙들고 하나님 그들의 복이 되기 위하여서 힘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송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한마음으로 정성 다해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서는 물질이 가장 귀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귀한 것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물질을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라고 약속하신 은혜가 삶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물질로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타락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욕망을 탐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환락을 위하여 향락을 위하여서 구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오늘도 떠나는 선교팀에 선교비가 모자라지 않게 하시고 필요를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은 선교의 달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테말라 단기 선교 오늘 2시에 교회에서 출발해서 이제 토요일 날 아침에 돌아오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 때 우리가 파송을 하도록 하겠는데 시간이 되신 분들은 그때 와서 같이 한번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임직자 학교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9번째 모임으로 모이겠습니다. 또 전도부 노방 전도가 오늘 오후 전도부 주관으로 있습니다. 전도에 참여하시길 원하시는 분은 점심 식사 후에 12시 40분까지 친교실 앞으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설립 37주년 메시아 잔치가 오는 10월 4일에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이제 태신자 작전 카드와 기도 카드를 나눠드리겠는데요. 여러분 그 잘 오늘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셔서 그때 잘 써내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7, 8월 구역 예배, 구역별 릴레이 금식 기도 여러분들 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교는 최하나 집사님 제이든 생일을 맞아서 또 이종훈 집사님 아드님 생일을 맞아서 또 엘리 우리 정상희 권사님 손녀 생일을 맞아서 첫돌을 맞아서 그리고 최순복 권사님 상훈 아드님의 20주기를 맞아서 했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또 위로합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같이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메시아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후에 오늘 출발한 우리 단기 선교팀 머리 후에 모든 가정과 기업 위에 나라와 민족과 선교사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0: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 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이사야 26장에서 29장 말씀입니다.
4: 제 26장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관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 곧 주의 기념이름을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마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 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 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멸하사 그 모든 기억을 멸절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사오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구로하여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러하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나은 것은 바람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생산치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찾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2: 제 27장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요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질려와 형극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입니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은들 그 백성을 친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사육을 당하였은들 백성을 도륙한 자의 사육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편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등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 죄를 없이함을 얻을 결과는 이로 인하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로 부서진 휘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으로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이 되어 광야와 같았은즉 송아지가 거기서 먹고 거기 누우며 그 나무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자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자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천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일일이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파멸되던 자와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4: 제28장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여, 화 있을 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전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 진저.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의 창이람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취한 자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 영화의 쇠절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신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마는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 불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뉘게 지식을 가르치며 뉘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군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리하는 너희 경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말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음부와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보우를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공평으로 주를 삼고 의로 주를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의 사망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이 폐하며 음부로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유행할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유행하고 주야로 유행한 즉 그 전하는 돌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나니 대저 여호와께서 보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 일을 행하시리니 그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 공을 이루시리니 그 공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우심할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서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끊이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그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않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회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난 것이라.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제 28장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여 화 있을 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전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 진저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의 창이람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취한 자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 영화의

0: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뉘게 지식을 가르치며 뉘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리하는 너희 경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말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음부와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공평으로 주를 삼고 의로 주를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의 사망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이 폐하며 음부로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유행할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유행하고 주야로 유행한즉 그 전하는 돌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나니 대저 여호와께서 보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 일을 행하시리니 그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 공을 이루시리니 그 공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우심할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서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끊이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그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않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회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난 것이라.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1: 제 29장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연부년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필령 너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내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군대로 너를 애우며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네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네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네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끌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네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불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경각간에 갑자기 이룰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병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회리바람과 폭풍과

0: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보장을 쳐서 곤곳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들이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여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화 있을진저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여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폐리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움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미구에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기름진 밭이 산림으로 역임이 되지 않겠느냐. 그날에 귀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빈핍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경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의 사람에게 죄를 입히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케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부터는 부끄러워 아니하겠고 그 얼굴이 이제부터는 실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 자손은 나의 손으로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자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1: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구약성경 이사야 26장에서 29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신명기서 오늘 4장 30절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날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돌이키실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러나 그때도 이스라엘이 혈통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진리와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31절 볼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참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흩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 무자비한 폭군이거나 이거 아니죠. 또 잔인한 분 이게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매우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우리는 본문에서도 그 내용을 찾아보는데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이 기록의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주목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소멸되지 않은 것 그건 뭐겠어요? 하나님 자비하심 때문 아니겠습니까? 더불어서 여러분과 제가 이 순간까지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또 지금도 이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것은 여러분이 의롭다거나 혹은 여러분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어떤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분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의 표적을 계속 지금 거론하고 있는 건데요. 33-34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죠. 그렇게 행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것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신의 이러한 은혜의 역사를 그러므로 잊지 않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에게도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가 새로운 세대에 주어지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 새로운 세대에게도 통일하게 자비를 베푸시고 또한 그들이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이죠. 자, 그 다음 신명기 좀 37절로 넘어갈 거예요. 4장 3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하신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죄송하지만 어떤 이유와 조건과 어떤 뭐 그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사실만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이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은혜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수가 죄송하지만 없으세요.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제물만이 유효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며 그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자, 이렇게 신명기 4장을 정리하고 이제 5장으로 넘어가서 이 신명기 5장은 모세의 두 번째 연설이 되는데요. 율법에 대한 재진술과 사랑과 순종을 강조한 내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이제 5장에서 7장까지를 한 번 더 보게 되는데 여기에는 십계명이 한 번 더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또 십계명의 반복과 더불어 해석이 그 안에 나와 있고요. 또한 처음 시내산에서 율법을 직접 들은 세대는 이미 그 광야길에서 사막에서 다 죽었지 않습니까? 따라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 새로운 세대 이스라엘에게 이 십계명을 재준수하고 또 십계명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재설명해 줄 필요를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지금 느꼈던 거죠. 모세는 그것을 40년 동안에 걸쳐서 광야에 여행하는 그 역사에 비추어서 쭉 설명을 해주니까 나름대로 이 백성들이 체험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잘 되고 설명이 잘 되었던 것이다 보여집니다. 신명기 5장 그 십계명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에서 율법 준수를 다짐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1절로 가보실까요? 5장 1절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지켜야 할 중요한 네 단어가 나오는데요. 네 가지 단어인데요. 그 첫 번째 단계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것을 배우고 즉 그것을 숙지하라 하는 거고요. 세 번째 단계는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듣고 배우고 지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다윗은 이에 대해서 시편 119편 11절에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실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머리와 마음 가운데 머무는 것으로만 좋게서는 안 되고 그것은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나름대로 거기에까지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행동으로 옮겨질 때 그 진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자기는 십계명대로 부터 자기는 그렇게 살고 있다. 또 마치 그의 신앙이 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사실과는 전혀 다른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것을 아주 훌륭한 가르침으로 받아들이는데 그치일 뿐 그것을 지키거나 행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죠. 사실 하나님의 율법은 건축에서 직각으로 꺾인 담장의 각도를 재는 데 사용하는 각도기와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고 어둠 속에 전방을 밝혀주고 장애물을 식별해주는 자동차의 헤드라이트와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분명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여러 곳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증언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것은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진술하고 있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 율법은 온전히 지킬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다시금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도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우린 여기에서 그러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언가를 살펴보게 되는데 그것은 율법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자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만 유효했던 겁니다. 더불어서 갈라디아서 3장 24, 25절을 보시면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요즘 성경으로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즉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다. 이 말인데요. 율법은 마치 과거 노예가 어린아이의 손목을 잡고 그를 학교로 데려다 준 것처럼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했다 하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십자가로 데려가 얘야 너는 죄인인 거로 너는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가 필요하단다 라는 것을 깨우쳐준다 하는 것이죠. 율법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은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줍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모든 인간이 죄인인 까닭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이 율법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도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이 광야 여행 중이던 시내산에서 주어졌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거죠. 4절로 6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당시 그곳은 온통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냈던 것입니다. 7절로 가볼까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인간이 처음 하나님께 범죄가 되었던 것은 그가 무신론자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신론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은 바벨탑을 쌓고 그곳에서 태양신께 제물을 바쳤습니다. 1월 성신은 인간이 처음 하나님을 떠났을 때 신으로 예배한 대상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홍수 이후에는 그들이 우레와 번개를 섬기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창조주인 하나님보다도 피조물인 태양신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다신론을 금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최초로 말한 사람이 다윗인데요. 시편 14편 1절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없다도다 그랬습니다. 이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거죠. 여기서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은 비정상적인 어떤 그 정신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거나 성실성한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다. 이런 뭐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십계명 가운데서 여러분 제1계명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불신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 신을 섬기는 것을 지금 금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8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참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오직 두 종류의 사람만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또 그분을 사랑하는 자만 존재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우상을 섬길 위험성이 있는 것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그것을 금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6절에서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이 모든 계명 가운데 제일 큰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나 이와 반대로 실상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자신은 전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저는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탐욕 곧 우상이 된다고 말하는 이 바울의 표현을 볼 수가 있어요. 우상이란 여러분 별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이건 물질적이건 그것 우상이 되는 것은 하나님보다 위에 두면 그것이 곧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우상이 없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찌 보면 증권이 우상이 될 수가 있죠. 주식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부동산이 그의 우상이 되고요. 그리고 부모나 처자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우상 숭배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 주일날 예배에는 참석지 아니하고 뭐 여가 활동을 하고 다른 어떤 걸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TV건 골프건 등산이건 어떤 것이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인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였다 하는 겁니다. 이 로마서 3장 14절에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라는 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리를 거닐거나 많은 사람들이 운집한 장소에 이렇게 가보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서로 말하는 것을 보면 특별히 우리나라 영화 같은 데 보면 상스러운 말들이 뭐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저는 그들을 또 그들의 표현, 그 말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과연 오늘날처럼 인간의 입이 더럽고 심이 약한 때가 또 어디 있었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시는 거죠. 특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셨다 하셨어요. 3계명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입술로도 하나님을 정당하게 표현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저 심판이 우리에게 저급하면 그 표현도 유치하고 저급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정당하고 심오하면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입술의 찬송이 경박하고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의 여러 그러한 경우들, 뭐 활동들, 찬양들, 어떤 것은 좀 경박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건 뭐 당연히 그들의 삶, 그들의 신앙이 경박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운율을 또 가사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12절로 15절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또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의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좀 긴 말씀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의 의미는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주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철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점을 잘 깨닫는 사도들과 초대교인들은 우리에게 진정 다른 무엇보다도 진정 누리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잘 깨달은 사도들과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진정 새 창조와 새 구원을 확보해 준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인 주간의 첫째 날인 주일을 새 안식일로 지키게끔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날도 구원의 안식일 규례처럼 계율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어떤 그 의미들 또 생각들을 갖고 거기에 가미해서 지키고 그것은 안 되는 거죠.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애굽에서 구원을 기념하면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면 신약시대 우리가 기념해야 할 일은 그것은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념하면서 기쁨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네 계명은 이스라엘에 대한 의무와 관련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나누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0: 은혜의 동산.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한 일 중에는 잘한 일도 있고 또 잘못한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한 일 중에서 제일 잘한 일은 역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일이죠. 성전을 짓는데 몇 년이 걸렸는가 하면 7년이 걸렸습니다. 열왕기상 6장 3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고 나서 자기가 살 왕궁을 건축했는데 왕궁 건축에는 13년이 소요되었습니다. 열왕기상 7장 1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성전과 왕궁을 짓는데 도합 몇 년이 걸렸는가 하면 20년이 걸렸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이 이제 그 말씀으로 시작되지요.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그래서 성전을 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왕궁을 지었는데 그 세월이 20년 걸렸다 하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전과 왕궁을 차례로 안 짓고 동시에 같이 지었다면 훨씬 더 그 건축 기간을 줄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안 하고 성전 다 짓고 그리고 나서 왕궁을 지어서 그 세월이 20년 걸렸다고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솔로몬 왕이 일을 동시에 안 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성전 먼저 그리고 궁은 나중에 지었을까요? 그 이유는 성전 짓는 일이 궁전 짓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먼저 중요한 일을 완전히 끝내놓고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덜 중요한 이제 왕궁 짓는 일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그런 식으로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이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의 일도 해야 하고 그리고 자신의 일도 해야 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부터 하는 것이 옳습니까? 주의 일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내 일보다도 주의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이게 옳은 순서지요. 십일조도 드려야 하고 개인적으로 돈 쓸 때도 있다면 어떤 것부터 하는 것이 바른 순서일까요? 그렇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십일조부터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쓸 것을 쓰는 것이 이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내 할 일 다 하고 또 나 쓰고 싶은데 다 쓰면 주님을 위해서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의 일이 있으면 먼저 주의 일 하고 또 주님께 드려야 할 것이 있다면 먼저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내 일은 그 이후에 또 내가 쓸 것은 그 이후에 와야 하는 것이 이것이 옳은 순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일을 할 때는 여러분 이 순서가 있어야 됩니다. 내 일 먼저 가면 안 되고 항상 주님의 일 먼저 내 쓸 거 먼저가 아니라 먼저 주님께 드리는 것부터 먼저 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나를 위해서 쓰든지 뭘 하든지 그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솔로몬으로부터 배워야 할 그런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그리고 이어서 왕궁을 지었는데 이런 건물들을 지으려면 많은 건축 자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건축 자재를 누가 대어줬는가 하면 두로의 히람 왕이 대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 수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전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누가 솔로몬에게 이런 것들을 제공했다고요? 히람왕, 두로의 히람왕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재들을 대주었다. 그렇게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로라고 하는 이 도시는 신약성경에도 나오는 도시죠. 두로와 시돈 그러면서 그 두로라는 도시가 신약성경에 나옵니다.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도시죠. 오늘날에도 레바논의 두로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 도시가 있습니다. 레바논에 속한 도시죠. 오늘날에는. 그래서 이 두로의 히람왕이 솔로몬이 필요한 이런 모든 뭐 목재든지 금이든지 하는 이런 것들을 다 대주었는데 물론 공짜로 대준 것은 아니고 값을 받고 대주었습니다. 어떤 값을 솔로몬 왕이 지불을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자세한 내용이 열왕기상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5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6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싹슬 당신에게 드리리라. 당신의 종들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면 내가 그들의 인건비를 다 지불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 다음에 10절 11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그래서 솔로몬 왕은 히람으로부터 이제 백향목이든지 이런 목재들을 주로 제공받았고 솔로몬 왕은 그 대가로 또 무엇을 주었습니까? 예, 양식을 주었어요. 양식, 밀가루도 주고 기름도 주고 이제 여러 가지 먹을 것들을 제공해 주었다고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1절에 보니까 이제 그런 것 외에도 또 갈릴리 땅에 있는 성읍 20곳을 히람 왕에게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11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그러니까 갈릴리 땅에 있는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이제 대가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솔로몬 왕이 히람에게 음식물, 양식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주기로 했는데 제 생각에는 조금 양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대신 이 갈릴리에 있는 그 성읍 20곳을 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거 이래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왜냐하면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땅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원래 이렇게 매매하거나 뭐 누구 주거나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레위기 25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는 팔지 말라 그랬죠. 예, 팔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작인에 불과하고 임시 거주자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여호와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를 해주잖아요. 그럼 이제 그 집안 사람들은 계속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막 주고 뭐 매매를 하거나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면 그게 어차피 그들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너희들은 잠깐 지나가는 거류민이고 나그네다. 그러니까 그 땅 그냥 거기서 가만히 농사 짓고 살든지 그렇게 살 것이지 판다든가 뭐 네 마음대로 준다든가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부득불 뭐 사정이 있어서 땅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또 누군가가 이제 그 땅을 사줬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희년이 되면 희년은 50년마다 한 번씩 희년이에요. 희년이 되면 원주인에게 무조건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구히 이 땅은 그 하나님께서 애초에 주신 그 지파 사람들 땅이다 그 말이에요. 일시적으로는 팔 수 있어요. 사정에 의해서. 그러나 희년되면 다시 원위치, 다시 원주인이 다시 갖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어떻게 했어요? 갈릴리에 있는 땅 20 성읍을 그 히람 왕에게 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이거는 못한 일이에요. 분명히 못한 일입니다. 그런데 역대하 8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거기 어떤 말씀이 기록되는가 하면 솔로몬 왕이 나중에 히람 왕으로부터 그 땅을 다시 돌려받습니다. 자, 역대하 8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8장 1절 2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담보물로, 이 땅을 일시적으로 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것도 잘못된 일입니다. 금이 필요했다면 금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면 되잖아요. 나중에 보면 그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금도 많이 주고 막 또 어마어마한 금들이 막 또 들어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땅을 이렇게 주면서 담보로 맡기면서 이제 금을 먼저 받은 것이죠. 그래서 금이 필요했다면 금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해서 되는데 솔로몬이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그의 불찰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솔로몬 왕이 잘못한 일은 이 일 외에도 또 있습니다. 자, 본문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자, 여기 보니까 솔로몬이 국고성, 병거성들, 또 마병의 성들을 건축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솔로몬에게는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 병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 마병들이 무척 많았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둘 그런 이제 성읍들을 여기저기에 만든 것이죠. 얼마나 많은 재산과 또 병거와 마병이 있었는가 하면 열왕기상 10장 26절부터 29절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10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그러니까 재산이 정말 많은 사람이었죠. 솔로몬 왕이 마병 또 병거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이 될 사람은 그런 거 많이 가지라 그랬습니까? 많이 갖지 말라 그랬습니까? 그런 거 많이 갖지 말라 그랬죠. 신명기 17장 15절부터 17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제가 한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5절 중간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 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 하나님 말씀인데 왕 될 사람은 뭐 은금을 많이 가진다든가 마병을 많이 가진다든가 아내를 많이 둔다든가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반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마병을 두고 많은 병거도 두고 은금도 무척 많이 갖고 그리고 아내들까지도 무척 많이 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때부터 이미 솔로몬 왕은 영적으로 퇴보하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 왕이 히람에게 갈릴리에 있는 성읍 20곳을 주었는데 히람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예, 별로였죠. 12절 13절 보겠습니다. 본문 12절 13절.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러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갈릴레에 있는 성읍 20곳이나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히람 왕이 별로 좋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이제 가불이라 그랬는데 가불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 가치 없다, 쓸모 없다, 뭐 이런 뜻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진짜 별것 아닌 것을 주어서 히람이
이런 반응을 보였는지 아니면 히람이 욕심이 많아서 이런 반응을 보였는지

0: 였는지 어느 쪽일까요? 둘 중에 하나는 틀림없어요. 그죠? 정확하게는 몰라요. 솔로몬이 준 게 진짜 시시한 것을 그렇게 주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욕심이 지나쳐서 그랬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둘 중에 하나는 틀림이 없어요. 인간관계가 참 어려운데 인간관계가 어려운 이유가 저는 이런 데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는 잘해준다고 잘해주는데 상대방이 시시하다고 생각되면 그 이제 불만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상대방에게 너무 야박하게 한다면 또 그것도 이제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잘해주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받는 입장에서는 또 뭘 주든지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지요. 그래야지 인간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간관계가 해결이 될 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베푸는 쪽이다? 그럼 최대한 잘 베풀어줘요. 받는 쪽이다? 그러면 상대방이 뭘 주든지 그냥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얼마나 그 인간관계가 아름답게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도 여러분 결국 그거예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봐도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잘해주라는 거잖아요. 항상 선을 베풀고. 그리고 또 항상 또 어떻게 해요? 범사에 감사함. 상황이 안 좋든 다른 사람이 뭐 적게 주든 항상 감사라고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두 사람의 이런 관계를 보면서 우리도 참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솔로몬 왕은 성전과 궁궐 외에도 또 많은 일들을 합니다.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자, 15절 시작.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므깃도와 게세를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예. 그 다음에 17절부터 19절 또 제가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호론을 건축하고 또 발락과 그 땅에 들어있는 디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여기 보니까 솔로몬 왕이 참 많은 그 건축을 했습니다. 많은 도시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솔로몬 때는 어떤 과가 인기가 있었는가 하면 토목공학과하고 건축공학과가 인기가 좋았습니다. 요새는 전자과 화공과 뭐 이런 거 인기 좋은 것 같은데 그때는 이 건설 사업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막 이제 나라를 이제 발전시키는 거죠. 건설 사업뿐만 아니라 조선 산업도 솔로몬 왕이 일으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요. 시작.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에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뭘 지었다고요? 배들을 지었어요. 어디에서요?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이제 배들을 또 지었는가 하면 금을 가져오기 위해서 배들을 많이 만들었다고 27절,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 2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그래서 결국 이제 금을 이제 가져오기 위해서 이 배들을 많이 만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뭐 금은 또 근데 거저주는 건 아니겠죠. 뭔가를 또 갖다 주고 또 금을 사오고 그런 식으로 했겠죠. 근데 이 금을 여러분 어디에서 가져왔다 그랬어요? 오빌에서 금을 가져왔다고 여기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이 오빌의 금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오빌의 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기 22장 2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욥기 22장 24절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오빌의 금 얘기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욥기 28장 16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욥기에 여러분 이 오빌의 금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욥은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시대. 그때부터 벌써 이 오벨의 금이 굉장히 유명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45편 9절에도 오벨의 금 얘기가 나옵니다. 45편 9절. 왕은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오빌의 금 나오죠. 또 이사야에도 나와요. 이사야 13장 12절. 이사야 13장 12절에 보시면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래서 이 오빌의 금이 굉장히 유명한데 도대체 이 오빌이 어디 있나 궁금하시죠? 가서 좀 금 좀 캐오고 싶은 이런 마음이 갑자기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오빌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지도를 보고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지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저 지도를 잘 보시면 아까 배들을 어디서 만들었어요? 에시온게베. 저 지도 가운데 있는 그 넓은 땅이 시나이 반도입니다. 그리고 에시온게베에 있는 그 물이 그게 아카바만이에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물은 스웨즈만이에요. 두 물 다 홍해와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홍해를 통해서 이제 그 배가 솔로몬의 배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자, 더 큰 지도를 이제 또 보죠. 더 큰 지도를 보시면 저기 왼쪽에 동그라미 친 데 있죠. 저기가 그 가운데가 거기가 에시온 게벨이고 거기 아까 저게 아카바만이라고 하는 그 물 파란 물 조금 보이죠? 동그라미 안에 예, 거기가 이제 아카바만이고 그다음에 그 밑으로 있는 큰 그 물이 그게 홍해예요, 홍해. 에시온 게벨에서 이제 배들이 출발을 해가지고 아카바만을 따라 내려와가지고 홍해를 쭉 타고 이제 배들이 오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저 배들이 그 홍해 왼쪽은 그게 이제 그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그리고 오른쪽은, 홍해 오른쪽은 사우디아라비아고. 그래서 쭉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이제 아덴만을 또 지나게 되죠. 아덴만, 여러분 많이 들었죠? 소말리아 해적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그 아덴만. 그래서 과연 이 오빌이 어딜까? 사실 정확하게는 몰라요.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뭐, 가깝게는 뭐, 에디오피아라든가 소말리아, 그 아프리카의 어느 곳, 또 멀게는 홍해를 빠져나와서, 아덴만을 빠져나와서, 아라비아 해를 지나서, 이제, 인도가 있는데, 아마 그곳이지 않을까. 학자들마다 이거는, 다 생각들이 다 틀립니다. 정확한 곳은, 모릅니다. 모르니까 차라리 다행이지. 그거 알면은 금 찾으러 막 가고 싶은 생각이 계속 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420달란트 가져왔다 그랬는데 이거는 16톤입니다. 금 16톤. 예. 놀라지 않는 분들은 집에 금이 좀 있는 분들이에요. 예. 16톤. 예. 여러분 집에 뭐 금 몇 킬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금들을 이제 오빌에서 가져온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솔로몬 시대 때는 이제 건설 산업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조선 산업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막 그랬는데 이 많은 일들을 누가 했느냐? 노예들이 했습니다. 노예들이. 자, 본문 20절부터 22절 또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강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되며더라.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이런 뭐 토목 공사고 건축이고 막 배 짓는 이런 모든 일들은 누구를 시켰는가 하면 노예들. 그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사용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로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안 썼다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위직을 맡겨서 이제 일을 시켰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은 또 솔로몬이 잘한 거예요. 이방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로 삼지 않은 거. 이거는 솔로몬이 정말 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로 부리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 말씀이 레위기 25장 39절부터 4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솔로몬 왕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쭉 보면 아시지만 솔로몬에게는 잘한 일도 있고 잘못한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잘한 일 중에는 또 어떤 것이 있었는가 하면 해마다 세 번씩 하나님께 제사했다고 했는데 이런 일도 참 잘한 일이죠.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세 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그래서 1년에 세 번씩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언제 드렸는가 하면 역대하 8장 13절을 보면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16장 16절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제 이날에 모든 이스라엘 남자는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보이라 그랬는데 그 말을 따라서 이제 해마다 이제 이날이 되면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제사로 예배를 올려드린 것이죠. 아, 근데 이제 이 솔로몬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면 솔로몬에 대해서 아쉬운 게 뭔가 하면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의 아버지 다윗은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잘 드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자, 열왕기상 9장 4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4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그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만 하면 내가 너 축복해 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솔로몬이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자, 11장 4절 보겠습니다. 11장 4절.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 그 마음이 향한 사람이었는데 솔로몬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6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이런 게 이제 솔로몬의 결정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이 어떻게 됩니까?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이 되죠. 그래서 솔로몬의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두 나라는 결국 아스루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각각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뭘까요? 나라를 강하게 하고 경제를 일으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자기 자신과 자기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는 일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것을 못한 겁니다. 토목공사 잘하고 조선사업 잘 익히고 다 잘했어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건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도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보면서 우리는 솔로몬이 했던 실수를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온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나라가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차별금지법이라도 통과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나라가 정말 도덕적으로 문란한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동성애까지 그때는 완전히 합법화돼가지고 오히려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역차별을 당해야 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이게 진짜 희한한 법이에요. 소수의 사람들 보호한답시고 이제 정당한 바른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코너로 몰리는 이런 희한한 그런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발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고 또 국회의원이나 뭐 대통령이나 시장을 뽑을 때도 정말 이 정신이 제대로 바뀐 사람, 도덕적으로 건전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지도자로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잘 돼야 되고 또 우리 가정도 또 잘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지금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가족들, 여러분 자녀들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여러분 잘 되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누가 보더라도 외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솔로몬처럼 여러분 부귀 영화를 많이 누린 왕이 어디 있어요? 이 사람은 외적으로 보면 정말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어떤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외형적으로는 성공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이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엔 정말 좋았는데 날로날로 영적으로 빼고하고 결국은 타락하고 우상숭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솔로몬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성공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참된 성공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이것이 진짜 성공이죠. 세상 사람들은 솔로몬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거예요. 침례 요한 실패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 실패한 사람으로 볼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을 실패자로 보고 침례 요한이나 사도 바울 이런 분들을 성공자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성공관과 하나님의 성공관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성공관 가지고 세상의 성공만 추구하고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믿음의 승리를 말씀으로 증거하고 찬양으로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성경이 있다면 신약 성경의 복음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인간을 파괴하고 상처를 입히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엄청난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악한 일에 속박되어 있는 일을 건져주시고 자기 죄 때문에 엄청나게 시달리는 자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한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살려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 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이제껏 당신이 홀로 풀지 못한 그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 이제 복음서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모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삶의 구세주요 주님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BBN 한국방송 홈페이지 좌측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로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0: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영원히 왕이 되리라. 그러면 지금 다윗에게 니시가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는 것은 물론 솔로몬부터 이어서 쭉 이어지만, 그런데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난 이 솔로몬조차 나라를 나누어 먹고 나눠지게 하고 우상숭배로, 그 다음에 솔로몬 이후의 왕들이요,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 바벨론 망하잖아요. 그 니시가 다윗의 그 왕국을 견고하게 해요 못해요? 못해요. 인간은. 그래서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위로 이어지러 오는 내용이 다윗 언약 안에 이미 담겨 있는 겁니다.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들으실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선제, 전반부 말씀입니다.
0: 질문하면 제가 집사입니다. 이래 대답을 해요. 아니 집사라는 거 말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 권사요. 나 장로요. 나 목사요. 라는 식의 대답을 해요. 그런데 이런 대답은요. 이런 물론 뜻을 내포하고 있죠. 내가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니는 거고.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교회 다니다 보니 집사도 장로도 권사도 되었다, 목사도 되었다 라고 대답을 한 것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 알고 믿는 내용은 없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 나의 행위만 드러난 대답이다 이 말입니다. 교회 다녔습니다. 몇 년 다니니까 집사도 주대요. 또 뭐 장로 권사도 했고 목사도 했습니다. 이 대답 안에는 뭐가 사라져버렸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행하신 그 일이 뭔지 이 내용은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내용은 없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는 그것만 있더란 말이에요. 이거 예수 믿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유대인들이 마찬가지예요. 이 유대인들이 수천 년 조상들로부터 율법을 받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거든요. 수천 년 율법을 받아서 지키고 전통을 따라 안식일을 그렇게 목숨 걸쳐 지키고, 안식일 얼마나 철저하게 지킨지 아세요? 오늘도 몇 가정이 연락 왔어요. 어디 간다고 내가 잘 다녀오세요 했는데. 안식일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지키느냐 하면, 전쟁이 일어나도 안식일 날 방어를 안 했습니다. 왜? 안식일 일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적들이 쳐들어올 때 언제 쳐들어옵니까? 6.25 전쟁 때 언제 6.25 전쟁 일어나세요? 일요일 새벽. 왜? 안식일 새벽. 휴가 가고 쉬고 놀 때. 그럼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그날 못 지켜줬죠? 우리 하나님께서? 아, 그게 신사참배한 죄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 그렇게 해석을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지키는지 전쟁이라면 방어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들이 공격할 때 안식일을 골라서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법을 좀 바꿨습니다. 안식일날 공격은 못해도 방어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을 이미 뭐 하는 거죠? 해석한 거죠. 그래서 안식일날 저기서 방어는 한 거죠. 공격은 하러 안 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면서 수천 년 전통을 따르면 나는 전통이다. 하나님을 잘 섬기다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너희 아버지가 마귀라 그랬어요. 너가 하나님 섬기가 아니다.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하는데 나 권사요. 아니, 권사 장로 목사 된 거 말고 당신 예수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내가 한 이유가 그래요. 질문 딱 던져보면 그 안에서 탁 나오는 것이 정말로 나의 행위가 나오는지, 그죠? 내가 믿어줬다는, 또는 내가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 뭐 몇 대를 이어서 예수 믿어줬다는 나의 행위가 나오는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일이 나오는지 딱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라.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여러분 바리새인들 성경 박사들이에요. 어려서부터 성경 지켜왔다 그랬잖아요. 율법 조문 다 지켜왔습니다. 수백 년 전통을 따라 수천 년 그 모세의 전통을 따라 다 율법 지켜온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그리스도가 누군지 제대로 몰랐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누구가 자손 오냐? 이들은 즉각 답이 나옵니다. 예,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 그러면 시편 110편 1절에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전부 다 입을 닫아버렸어요. 할 말이 없었어요.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천년 전에 사람이거든요. 천년 전에 다윗이 있었고 예수님은 천년 뒤에 이 역사 속에 오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천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서 죽었던 그 다윗 왕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다고 말씀하니까 이게 해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시간과 공간에 사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예요. 그럼 세종대왕이 저보고 주라고 얘기했습니다 하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이순신 장군이, 그것도 이시네요. 이순신 장군이 저보고 아이고 주님 이렇게 말했다고 그렇게 제가 지금 세상에 떠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그냥 완전히 귀신 들렸다. 너 완전 미쳤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 예수님이 뭐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랐다 그러는데 그 예수님이 천년 전에 온 다윗이 날 보고 주라 그랬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난 그 아브라함이 날 보고 기뻐했다. 이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는 이미 선재해 계신다. 먼저 계셨다. 언제부터요? 창세전부터. 아니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그리스도는 스스로 먼저 계셨던 분이에요. 그걸 알고 믿는 것이 예수를, 그것도 너희가 십자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함의 말씀을 믿는 거고, 그래서 십자에 죽은 그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셨구나. 그럼 그리스도는 선지하신 분이시오. 하나님이신데. 그럼 십자에 못 박아 죽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뭐한 자가 되는 거예요? 죽인 자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살해한, 창조주 하나님을 살해한 자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복음의 전제는 항상 이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믿게 되면 이건 회개할 것밖에 없단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죽인 자 맞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하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보세요. 처음 대답보다 확 줄어버렸잖아요. 200명 중에 10명 대답하다가 한 번 더 요 말씀 드리고 물으니까 또 10분의 1로 줄었어요. 10분의 1로 줄었다니까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 믿은 거 아닙니다. 뭐 믿었어요? 나 찬양대 했잖아. 왜 응승해요 이렇게? 누구 빠졌어요? 나중에 결석계 이름 보고 올렸어요. 찬양대장님. 보세요. 뭐 예배당 좁을 것 같아도 널널하잖아요. 지금. 꽃 피고 봄 오는 날이 되었잖아요. 아주 자유예요. 지금. 자유. 만큼 놀러 가겠다는 거죠. 놀러 가세요. 누가 뭐 말립니까? 자리도 비싸면 돼. 그러다가 또 뭐요? 가다가 또 교동순경한테 다 걸렸다. 내가 오늘 주의를 빼먹고 오다가. 그래서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행위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 안에는 나의 행위는 진짜로 못 믿을 행위들 뿐이에요. 나 행과 죄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일만 내가 믿겠습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를 믿습니다는 말이 뭐가라고요? 가장 큰 자기 부인이에요. 얼마나 내 행위를 못 믿었으면, 얼마나 내 꼬라지를 못 믿겠으면, 얼마나 나를 못 믿었으면 나는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예수님만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말 안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그동안? 나 50년 교회 다녔습니다. 나 3대째, 4대째 예수 믿어요. 나는 주일날을요, 50년 안에 한 번도 안 빠져먹었어요, 주일 성수한다고. 나 11조요, 나 평생 11조 떼먹은 적이 없어요. 이런 것들을 붙들고 있지 말라 그랬지. 그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아니, 이런 행위를 붙들지 말라 그랬지. 헌신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봉사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니까 아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재해석해서 적용해 먹듯이 복음 주도 우리는 복음을 또다시 재해석해서 그렇게 내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요 시사봉사 하신다고 제가 중등부 1학년입니까 2학년입니까 최현준 선생님 반 아이들이 1학년, 중등 1학년이죠. 1학년 아이 오늘 4명 오늘 또 몇 명 계속했어요. 거기도 4명을 제가 분방공부를 대타를 띄웠거든요. 야, 나 너무 감사한 게 이제 중학교 1학년 되니까 말귀를 알아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기뻐서 한 25분 부모님 오면서 굉장히 기뻤거든요. 그러면서 성경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사람이 왜 육체가 되는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할 때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 생기는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이 빠지면 숨쉬고 아이 낳고 살아가도 그건 죽은 존재다. 그런데 창세기 6장에 그 얘기 나오는데 왜 그렇게 된지 아니라고 하니까 잘 찾아 성경 찾고 읽고 잘 응답을 하더라고요.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세상의 제약이 관용한 모습이 뭔지 하니까 자기 좋은 대로 살아. 이게 죄다. 그래서 물었죠. 야, 너희들은 결혼할 때 중학교 1학년 부모 두시면 잘 들으세요. 예. 너희가 결혼할 때 그 집에 아들도 있어요. 예. 결혼할 때에 너는 네 좋은 사람하고 결혼. 혜민이도 있어요. 예. 여자 하나, 남자 세 명인데. 그래, 네 결혼할 때 누구하고 결혼해? 네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겠니? 하니까 전부 자기 좋은 사람하고 결혼한대요. 그래서 딱 물었죠. 자, 예수를 안 믿는데 키 크고 잘생기고 돈 잘 벌고 너무너무 멋있어. 근데 예수를 믿는데 그것보다 한 50%밖에 안 돼. 키도 뭐 그렇고 뭐 모양도 그렇고 뭐 돈도 한 절반밖에 못 벌어. 누구한테 결혼하겠니? 뭐든지 대답하는지 아세요? 그 앞에 사람하고 결혼하겠대요. 옆에 요 하나인데 최준지사의 아들은 뭔지 아세요? 전도하겠대. 결혼해갖고 우리 아이들이 생각이 이미 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거 안 된다. 안 돼. 그러니까 전도해보고 영 안 되면 50점짜리로 가겠대요. 진짜 우리가 우리 좋은 대로 그것도 우리 좋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누구신지 십자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믿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절에 영생이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이 안다는 말은 그냥 정보를 가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마치 결혼해서 하나가 된 것처럼 아는 그 상태를 아는 것이다. 이게 영생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정말 구약 모든 성경을 부지런히 읽었잖아요. 뭘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아들들에게 오늘 요 5장 39절 찾아줬거든요. 너희가 성경에서 이 성경 구약 성경입니다. 영생을 얻으려고 부지런히 성경을 찾지만 이 성경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 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해서 나에게 오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했다면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예수님으로 가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로 안 온 거예요. 어디에 갇혀 있어요? 율법이라는 문자에 갇혀 있는 거죠. 이 글자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글자를 통하여.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 성경 박사라는 그들에게 묻죠. 자, 내가 너희한테

메시아가 히브리어예요. 그 히브리어를 헬라로 번역하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된 거 같은 뜻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구약에서 왕, 제사장,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데요. 물론 기름 부음 받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의미적으로 기름 부음 받더라. 주의 영이 임했다. 주의 성령이 임했다. 그러면 이제 왕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이제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주어졌는데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누구 자손으로 오느냐 탁 물었을 때 적답으로 뭐가 나온다고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성경 몇 곳 한번 찾아보십시다. 왜 이렇게 대답하는지.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오늘 좀 여러 곳을 찾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어느 정도 감이 좀 잡혀야 되는데 아 다윗 언약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돼야 돼요. 사무엘하 7장 그러면 뭐요? 다윗 언약.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잖아요.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 받고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목동인 다윗이 뭐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 왕. 다른 말로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 뭐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이 뭐예요? 메시아. 그래, 다윗이 뭐가 되는 거죠? 메시아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에게 임한 거죠? 다윗에게 임한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그게 메시아. 그럼 오늘 예수 믿는 자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가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잖아요. 나는 난이나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잘못하면 그렇게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게 되니까 이제는 메시아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메시아 역할을 하는 사람. 다윗이 메시아 아니잖아요. 진짜 메시아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여줄 역할을 이제 기름 부음 받게 되는데 그래서 목동이 되어서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 나와서 이제 뭐 거의 다 정복하고 자기는 멋진 백향모로 만든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천막에 있으니까 마음이 안 됐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집을 지어드리겠다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왕이시여 참 기특한 생각입니다. 사람이라면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죠.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갔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가서 다윗에게 말해라. 나단 선지자 하나님 말씀 받아와서 다윗에게 말한 내용이 뭐예요? 다윗 언약이에요. 뭐 긴 내용이지만 12절부터 보시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차적인 문자적으로 보면 이 씨는 누구예요? 솔로몬. 근데 솔로몬 나라 망칩니다. 솔로몬 사회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진다니까. 씨는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는 솔로몬이지만 결국 이 씨는 누구 계세요? 누가 보면 1장에 보면 누가 나와요? 다윗의 왕이 앉아 영원토록 왕노릇 하리라. 누구죠? 예수께서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천사들이 그 나와서 수태고지 알려주잖아요. 그때 하는 말이 그거예요.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영원히 왕이 되리라. 그러면 지금 다윗에게 네 씨가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는 것은 물론 솔로몬부터 이어서 쭉 이어지만 그런데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난 이 솔로몬조차 나라를 나누어 먹고 나눠지게 하고 우상숭배로 그 다음에 솔로몬 이후의 왕들이요.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 바벨론 망하잖아요. 그 그러니까 니시가 다윗의 그 왕국을 견고하게 해요? 못해요? 못해요. 인간은. 그래서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위로 이어지러 오는 내용이 다윗 언약 안에 이미 담겨 있는 겁니다.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보세요. 1차적으로 누구예요? 솔로몬 성전 건축하잖아요. 그런데 그 솔로몬 건축한 거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 다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나중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이 건물을 헐어버리라. 내가 3일만 이렇게 해요. 그럼 또 누구 얘기예요 이거? 예수님 얘기잖아요. 보세요. 문자로 보면 솔로몬에게 국한해야 되는 거예요. 해석을 할 때 솔로몬에게 국한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새 언약으로 보면 이것은 솔로몬이 아니고 누구로 봐야 돼요? 예수로 봐야 되는 게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는 내 이름의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거 오후 예배도 지금 많이 말씀드리고 있죠. 왕들이 막 죄를 짓고 악하고 애굽에 가서 잡혀주고 바벨론 가서 잡혀 죽는데 그렇게 사람 막대 인생 채찍으로 그렇게 죽어가는 것도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다윗 언약

0: 있기 때문에 다윗에게 약속하신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는 약속 안에 죽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게 성도의 오늘 이 신약시대 성도도 마찬가지 이 길로 갑니다. 신약시대 성도도 이 길로 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아멘 한 사람 한 명도 안 나올 줄 내가 알았습니다. 누가 이걸 원할까요?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을 원하는 자가 누가 있을까요? 평안하게 행복하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에서 높은 자리 차지하기를 원하지 누가 이 길로 가기를 원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반드시 이 코스로 데리고 가더라는 것이 구약에 그리스도 영이 임한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갔잖아요. 신약에서 성령이 임한 그리스도 영이 임한 신약의 성도들이 간 길이 다 이 길로 갔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안 해주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면 예배 잘 드리면 이 땅에서 복받고 형통하고 자식도 잘 되고 하늘나라에서 큰 상을 받는다고 그게 얼마나 엉터리 설교였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15절에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은총 빼앗다가는 또 사울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울에게서 뭘 빼앗아버려요? 왕위를 빼앗아버리죠. 왕위를 다윗의 왕위를 빼앗아버리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건처럼 빼앗지 않겠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나단 선지가 여호와 이 말씀을 다윗에게 전하니까 다윗이 이것을 받고 뭐라 그래요? 아멘 그래요. 아멘. 그러면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영원토록 견고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나와요. 이걸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기도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28절 보세요. 27절 만군의 여호와 26절 보죠. 사람이 영혼의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하게 하옵소서. 이건 누가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원한 집 지어준다 그랬잖아요. 이 영원한 집은 다윗의 왕위를 말했지만 다윗의 왕위는 결국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까? 끊어져요. BC 586년에 바벨론 포로 잡혀 끊어져요. 그럼 다윗의 왕위가 끊어졌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어디로 이어진다 그랬어요? 누가 보면 일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영원히 야곱 집안을 다스린다 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경고해서 다시 이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따라 나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다윗의 믿음 안에는 뭐가 빠져버려요? 자기 행위가 다 빠져버리죠. 그래서 다윗을 성군이라고 우리는 어려서 설교 들어와세요. 다윗이 성군. 성군의 성자가 무슨 성자예요? 거룩한 임금이라 그랬어요. 그래 그런 놈이 그래 나중에 가늠하고 살인합니까? 성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로마서 9장에서 바울사도가 뭐라 그래요? 다윗이 믿은 바, 다윗이 말하는 바 복. 다윗이 무슨 복을 받았어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리움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죄가 용서받는 것 일한 것도 없이 의롭다움을 받는 이 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했고 아브라함이 말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지원 알겠나? 해병대 제대하고 이제 교회 왔어요. 하면 된다는 해병대 구호예요? 하면 된다는 것은 절대로 하면 된다는 것은 그 해병대 구호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내십니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을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 안에 뭐가 다 빠져나가요? 나의 행위, 나의 자랑, 나의 헌신, 나의 봉사, 나의 수고 장부책에 다 기록해놨죠. 그거. 그거 전부 다 날아가야 돼요. 그게 날아가려니까 그 나의 의라는 것들이 날아가려야 되니까 쪽팔리는 일을 당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일을 당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런데 그걸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따라 신실하게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사람의 막대 인생 채찍이고 그게 히브리서 12장에는 징계고 사랑의 징계예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이렇게 다루고 가신다는 것이 일목요연합니다. 구약에서 신약까지.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언약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언약을 따라서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오후 말씀 뭘까요? 말씀대로 되었다. 심판 받는 것도 말씀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내시구나. 그거 믿을 때 이걸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 그래요. 이게 어떻게 사람에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28절. 주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십니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 참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거 잘 팔립니다. 현판 만들어 놓으면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해서 막 그 가게도 붙이고 집에도 붙이고 이름 다 받아 놓은 거 있지요. 이게 무슨 복인지 아세요? 이게 무슨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낸다는 언약의 성취를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받은 복이 로마서 하신 말처럼 이런 것도 없이 의롭다 받는 자에 대한 믿음, 그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움을 받는 이걸 보기를 다윗이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찾아보면 그게 없죠. 문자대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 다윗이 은혜 복 받았다. 이런 복 주세요. 이게 신약에서 다윗 언약의 완성이신 예수의 십자가로 해석해야만 이 복이 진짜 무슨 복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다윗이 받은 복을 뭐라 그랬어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룡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로마서 4장일 거예요. 9장에 로마서 4장 한번 찾아봅시다. 제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로마서 4장 6절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 다윗이 말한 바 뭐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다윗이 받은 복이 뭐예요? 왕이 된 거예요? 왕궁을 만든 거예요?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이 복이에요. 다윗이 말한 복이 이 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윗 언약을 따른 복을 받았다. 그래서 다윗의 그 후손들의 왕들 죄 짓는 거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엄청난 죄를 지어요. 그런데도 그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왕위를 부수고 무너뜨리고 죽여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게 할지라도 뭐가 돼요? 하나님의 언약은 취소되지 않더라. 이사야 9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9장.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어려서부터 듣고 배우고 외우고 온 유대인들은 문자대로 보겠어요? 그리스도를 보겠어요? 문자대로 보죠. 문자대로 보니까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누구를 기다리겠어요? 메시아를 기다리죠. 어떤 메시아? 다윗 같은 메시아. 적을 다 물리치는 다윗 같은 메시아. 그렇게 기다렸다. 그게 문자로 성경을 본 거예요.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메시아 찬송이거든요. 메시아 고대하는 노래예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리니. 다윗의 왕자에 누가 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나 저 그리스도가 누구 자손이냐 딱 하면 유대인들은 뭘 알아요? 다윗의 왕자. 조금 전에 뭘 찾아봐요? 사무엘하 7장. 그 다음에 이사야 9장.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이사야 11장도 보십시오.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며.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 그러니까 다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시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은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은 기운으로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러면 그의 입의 막대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니까 뭐가 생각나요? 요한계시록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좌우의 날선 금 같은 칼이 나와 입에서 말씀이란 말이에요. 다윗 언약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 성취되어서 이렇게 그리스도가 심판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사며 성실로 그의 몸을 띠를 삼으려. 그래서 진짜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뛰어놀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도서관에 손 넣어도 물지 않는 거예요. 다시는 해함과 상함이 없는 강함과 약함이 없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지 않는 그 평화의 나라가 오는데 무슨 나라예요? 메시아의 나라거든요. 그리스도의 나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어떤 나라를 꿈꿨어요? 이스라엘만 뭐가 되고요? 가장 강하고 크고 높은 자라가 되고, 나머지 나라들은 모두 다 뭐 만들고 싶어요? 내 부하 만들고 싶었죠. 이게 오늘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우리의 마음속에 고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 되기를 원해요. 미국이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니까, 미국이 왜 저렇게 세계 강대국이 됐나.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도 미국처럼 되자고. 그런 사람들은 촘스키의 책을 권해드립니다. 촘스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미국의 뒷모습을 많이 고발한 책들이 나오는데, 미국에 대한 환상을 깨는 책, 촘스키라는 사람은 가서 한번 사보시면 됩니다.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으신 말씀의 후반부 말씀을 전해드리시겠습니다.
2: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 빛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최근에 저희 BBN 방송을 발견하시고 또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BBN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 BBN은 오랫동안 미국에서 북남미를 비롯한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미국 내 가장 복음적이고 순수한 기독교 라디오 방송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희들은 아주 독특한 방송 원칙과 또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세히 알기를 원하시면 저희 웹사이트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 방송의 역사와 또 방송 원칙 그리고 프로그램들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곳을 사용하셔서 저희 BBN을 좀 더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청취자 여러분의 영적 생활의 동반자가 되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1년 365일 진리 되시는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춘지에서 성공 비법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속내를 털어놓지 말고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3-2-1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3분간 경청하고 또 2분간 맞장구 쳐주고 1분간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남의 말을 들어준다는 것은 굉장한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정신과 의사들의 주된 일은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흥분한 사람도 한 시간만 말을 하면 화가 진정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전도하는 데에 지혜를 구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3-2-1 법칙을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화나 기도 제목들, 나누고 싶은 말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그 지혜나 총명함이 예전과는 많이 다릅니다. 아마도 어려서부터 좋은 교육 환경 아래 자라서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지혜와 총명을 받쳐줄 덕과 인품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총명이나 똑똑함이 함께 갖춰야 할 덕에 관한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녀를 키우며 또 우리 자신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똑똑함이나 지혜와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덕과 또 선행과 섬김을 쌓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과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예수님처럼 영생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며 또 영생 주신 그것을 그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영생에 대해서 관심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클릭하셔서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생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0: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0: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신디 이야기 두 번째 시간 번역 김성인 극본 윤주연 연출 송욱석 안녕하세요. 사람들은 과연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성격을 바꿀 수 있을까요? 낡은 옷을 던져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든 말이죠. 혹은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일까라는 욥기의 말씀처럼요. 이 두 가지에 대한 대답은 네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이 여성이 발견했듯이요. 그러나 오직 그녀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었을 때 그 일은 가능했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시아라는 가명으로 부를 이 여성의 간증 제2부로 그녀가 어떻게 사슬을 끊게 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 저는 한 헤비메탈 밴드의 드러머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캘리포니아로 이주하여 성공을 위해 노력했죠. 남편과 그의 밴드는 코카인을 사용하고 있어서 저도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성공하지 못했고 결혼 생활은 힘겨워졌죠. 그래서 다시 캔자스 시티로 돌아왔답니다. 1년 후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저는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캘리포니아로 갔습니다. 가는 길에 오빠는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었죠. 저는 제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구원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저는 어서 집에 가서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2: 그래, 장례식은 어땠어, 신시아?
1: 슬펐어. 하지만 좋은 일도 있었어, 릭.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나 구원받았거든.
2: 뭐?
1: 비행기 안에서 기도했어. 라스베가스 상공 바로 위에서. 하느님께 나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달라고 기도했어. 정말 놀라워. 당신도 예수님께 구원해 주시기를 구해야 돼.
2: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1: 왜 안 되는데?
2: 난 지금 이대로가 좋아.
1: 이제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게 됐어. 아, 가만, 우리 새언니가 나에게 선물했던 성경책이 어디 있지? 여기 이 말씀을 잘 들어봐.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정말 놀라워.
2: 어째서?
1: 예전엔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안 됐거든. 그런데 이젠 이해가 돼.
2: 요즘엔 아무도 더 이상 이런 성경책을 읽지 않아.
1: 이 잠언 말씀은 정말 굉장해. 이 말씀도 잘 들어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2: 아니, 그거 말고 당신은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1: 당신은 이해 못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꾸셨다니까, 릭. 하나님께서는 미주리에 있는 성경에 입각해 가르치는 한 작은 교회로 저를 인도하셨고 새언니 태미 언니를 멘토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또한 기독 서적도 읽고 더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 노력했죠. 예를 들어 릭을 위해 저녁 식사도 차려주고 그의 등도 안마해주고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죠. 하지만 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몇 개월 후 남편은 제가 구원을 받기 전 이미 사귀고 있던 다른 여자와 살기 위해 떠나고 만 것입니다.
3: 저도 마음이 아프네요, 아가씨. 주님을 신뢰하세요. 그분은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1: 재결합에 희망이 전혀 없어요. 그는 지금까지 몇 개월째 불륜관계를 이어오고 있었거든요.
3: 그렇다면 아마도 그 사람을 보내는 게 최선일지 몰라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1: 저도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언니. 전 하나님께서 분명히 릭도 구원해 주실 거라고 확신했는데.
3: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릭을 위해 기도하세요.
1: 기도하고 있어요.
3: 이사야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4: 지금 당장은 너무도 끔찍해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3: 주님을 바라고 기다려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그분에게 바라는 대로 일하시지는 않아요, 신시야.
4: 하지만 주님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아닌가요?
3: 맞아요. 주님은 그 누구도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회개하며 나아오기를 기다리시죠. 하지만 구원은 늘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오는 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실제로 아가씨 자신이 구원받은 모습을 되돌아보세요. 기대하지 않았던 방식이었잖아요.
1: 언니 말이 맞아요. 성화는 평생에 걸친 과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 옛 삶의 방식에서 저를 자유케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욕설이 사라졌죠. 그리고 어느 날 직장에서 휴식 시간을 갖던 중에 손에 든 담배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생각했습니다. 이런 습관을 갖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래서 담배도 끊었습니다. 몇 개월 후 교회 성가대에 자원했고 처음 찬양하는 자리에 섰을 때 저는 예전에 술집 등을 다니면서 공연을 했던 때 했던 방식대로 몸을 이리저리 흔들었습니다. 찬양이 끝난 후 한 자매가 저의 동작에 대해 주의를 줬습니다. 나중에 그 일을 두고 목사님 사모님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울고 말았습니다.
5: 걱정 말아요, 센스야. 우린 자매의 배경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변화를 배우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1: 정말 고맙습니다. 저 성가대 그만둘까 고민했었어요.
5: 그러지 말아요. 자매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졌어요.
1: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마워요. 마음이 너무 낙심돼서 사모님의 격려가 필요했거든요.
5: 하나님께선 자매의 마음을 다 아세요. 다만 주님만 의지하세요.
1: 그것은 배움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굳은 결심을 하고 계속 배워갔죠. 여러 달이 지나갔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굳건한 많은 성도들을 제 주변에 보내주셨습니다. 새언니 외에도 베스라는 이름의 한 여자 권사님도 저를 양육해 주셨죠. 우리는 그 권사님의 집에서 1대1로 만났습니다. 저는 주님 안에서 자라났지만 남편을 잃은 일은 여전히 힘겨웠습니다.
3: 릭 소식은 들었어요?
1: 애인과 동거 중에 있어요. 그리고 그가 보낸 이혼장 서류를 이번 주에 받았어요. 다 제 탓이에요, 언니.
3: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1: 고마워요.
3: 이혼 서류에 사인할 건가요?
1: 두 가지 감정이 들어요. 어떤 때는 여전히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다시 되돌아오기를 바라지만 어떤 땐 그는 떠났어. 그리고 그는 불신자야. 그러니 이혼 서류에 사인하는 편이 나을 거야. 라고요.
3: 많이 고통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시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한 몸을 분리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도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1: 이제 난 어떻게 하죠?
3: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이 아가씨를 인도하실 거예요. 날마다요. 지난주에 암송했던 그 성경 말씀 기억해요?
1: 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이혼이 최종 완료되자 릭은 그의 아이를 임신한 애인과 재혼했습니다. 그 시기에 저는 성경 말씀을 외우고 성경 공부 모임을 가지며 사역 가운데서 섬기면서 주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장례식에서 닉을 보게 되었죠.
2: 나 이혼했어, 신시야.
5: 아, 안 됐어, 닉.
2: 그 여잔 강박적이었어. 종종 내 직장에 불쑥 찾아와서 나에게 싸움을 걸려고 들었으니까.
5: 그 여자도 당신도 주님이 필요해.
2: 당신을 떠난 건 내 실수였어. 그러는 게 아니었는데.
5: 나도 당신이 내 인생의 최고의 남자이기를 바랐는데 당신이 주님께로 돌아오길 바라고 있어.
1: 신명기 24장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배우자를 바꾸는 것을 금하십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6장 14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이후 결코 다시는 릭을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여성들을 멘토링하기 시작했고 위기 임신센터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했습니다. 저는 위기 임신센터에서 자매들을 돕는 일과 함께 주일학교에서 어린이들을 가르쳤고 여성들로만 구성된 그룹 안에서 노래를 하면서 여러 교회와 행사장을 두루 다니며 찬양했습니다. 후에 큰 규모의 은행에 취직했죠. 어느 날 제가 일하는 부서에 새로운 직원이 왔고 그와 저는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톰. 저는 신시아예요.
6: 쉬는 시간에 당신이 성경책을 읽는 모습을 봤어요.
5: 하나님의 말씀은 늘 읽어도 부족하기만 한 것 같아서요.
6: 저도 몇 번 읽어보려고 시도했지만 이해하기엔 너무 어려워요.
5: 저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별로 잘 이해 못했어요. 성경은 그분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성경책 안에 그분 자신을 계시해 놓으셨으니까요. 역사를 통해 그분이 사람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또 그분이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시는지, 또한 그분을 의지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자유케 하시는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죠.
6: 직장에서 이 책을 읽는 게 도움이 되나요? 아, 제 말 뜻은 근무 여건이라는 게 스트레스가 엄청 심하잖아요. 험담하고 뒤에서 물어뜯는 것을 포함해서요.
5: 주님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계세요. 언제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하는데 오지 않을래요?
6: 아, 저도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당신도 그럼 언제 저랑 같이 예배에 가주셔야 해요?
5: 물론이죠. 갈게요. 저는 그의 교회에 가봤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서는 깊이 있는 성경 교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를 지금의 교회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곳에서 성경의 많은 것을 배우고 멘토링을 받았으니까요. 그는 직장에서 점심시간이면 꾸준히 질문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그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느낌을 갖기 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를 저희 성경 공부 모임에 초대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를 구원으로 이끌어주셨습니다. 그는 영접 기도를 했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답니다. 그와 저는 그 일 이후에 매주 만나서 함께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제 자신이 새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양육받아야 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싱글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한 시간이 더 많았죠. 목사님의 설교 내용 노트한 것을 갖고 다니곤 했고 주중엔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사랑 가운데 성장하며 9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독신자들을 위한 모임에서 그리 활발히 활동하진 않았지만 어느 해 여름 다른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하는 야유회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예배 말씀을 인도한 한 형제의 신실함에 주목했답니다.
7: 제가

0: 것이니라. 우리가 서로를 향해 그리고 그들을 향해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임으로써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합시다.
1: 훌륭한 설교였어요.
0: 고맙습니다.
1: 목사님이세요?
0: 아니에요. 하지만 기독선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1: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시는 게 보여요. 저는 구원받은 지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저희 교회 자매들이 저를 양육해 주었죠. 말씀을 암송하는 법도 가르쳐 주셨고요.
0: 양육은 필수죠. 그렇지 않으면 원수가 와서 뿌려진 씨앗들을 모두 훔쳐가 버리니까요.
1: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도 말씀을 하시죠. 저는 독신자 모임에 돌아가지 않았지만 한 달 후 그가 근무하는 선교회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전화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데니스는 저를 기억했고 우리는 전화로 대화하면서 서로에 대해 알아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는 같은 교파의 교회에 다니고 있었고 같은 성경적 강조점을 배우고 있었답니다. 저처럼 그도 결혼할 때까지 순결을 지키기로 서약했다고 했습니다. 그 후 우리는 한 그룹 모임에서 서로 만나 어울리기 시작했죠. 10개월이 지나자 저는 그가 저를 위해 예비된 형제임을 알았고 그가 우리 관계에 대해 결정을 내려주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0: 찬양 사역은 어떻게 될까요?
1: 다음 주말에 사역을 나갈 거예요. 다른 도시로 가서 찬양할 일정이 잡혔거든요.
0: 보고 싶을 거예요.
1: 저도 보고 싶을 거예요, 데니스.
0: 신시아, 나 자매에게 청혼하고 싶어요.
1: 난 형제가 영원히 청혼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주님 안에서 결혼하는 것은 세상적인 방식으로 결혼하는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가 서로 순결을 지켜왔던 그 여러 해는 우리를 정결하게 했고 결혼의 거룩함을 준비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2개월이 채 못되어 저는 첫 아들을 임신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두 4명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중 2명의 아들은 자폐증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들의 독특한 성격적 특성을 통해 우리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셨죠. 2009년 저는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광야의 시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미주리에서 캔자스 시티로 돌아갔는데 20년간 다닌 고향 같은 교회를 떠나는 일은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새로운 교회를 찾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고 저는 우울하고 위축되어 갔답니다. 그래서 위로를 얻기 위해 먹는 것에 집착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새로운 친구이자 멘토를 보내주셨답니다.
2: 신시아, 그냥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어요.
1: 디나, 고마워요.
2: 아직도 낙심된 마음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1: 지금 광야에 있는 게 분명해요.
2: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1: 노력 중이에요. 하지만 자꾸 허기가 져요.
2: 그럴 땐 냉장고가 아닌 주님께로 달려가세요. 주님께서 갈급한 영혼을 만족해 하실 거예요.
1: 너무 힘든걸요.
2: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에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1: 친구가 이끌어준 대로 온라인 성경 공부에 가입했을 때 저의 영적인 메마름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되었죠. 그들은 격려가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도 공부했는데 그것을 계기로 더 깊은 진리에 눈이 뜨이게 되었습니다. 난 늘 작은 조각상만 우상이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우상 숭배는 그 어떤 것도 가능하더라고요. 소유, 사람, 록 음악 스타가 되기를 바라는 것까지도요.
0: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과 충성을 요구하세요. 그건 분명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는 말씀이 십계명의 제일 계명이잖아요.
1: 그리고 데니스, 난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버리고 떠나셨을 때 내 인생을 스스로 다스리고

0: 왔어요. 그래서 난 통제하고 다스리기라는 우상을 만들어 온 거예요. 내가 다른 그 무엇보다도 높이 생각해왔던 거니까요.
1: 우리의 삶을 스스로 다스리는 걸 포기한다는 건 힘들어요. 우리가 고의적으로 불순종할 때 사탄과 정말 많이 닮아 있는 거예요. 루시퍼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고 말했으니까요.
0: 순종에는 엄청난 유익이 있어요. 순종을 통해 우리가 서로 연합되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경적으로 견고한 한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회개하고 십자가로 돌이키며 주님의 용서를 구할 때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열정적이며 깊은 강물과도 같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독생자를 주심으로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천국에 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2: 애청자 여러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구하기 위해 그분께 나아가신 적이 있으신가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과거 여러분의 무의미한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발견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저희와 함께 기도하세요.

0: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인생들에게 위로와 안식을 전해주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종족에 대한 궁금증,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제는 다른 종족들 한 피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담과 노아 가족으로부터 온 자손들이라면 이 지구상에 어떻게 이 모든 다른 종족들이 있는가? 오늘날의 서로 다른 종족 간 문화적 특성들은 언어의 기초에서 서로 다른 그룹으로 나누어지면서 시작됐습니다. 이것은 바벨탑 사건 이후로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분리 전에는 존재했던 한 인류 그룹은 모든 인류의 유전적 특성을 공유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공통의 유전자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그룹으로 나누어진 후 각 그룹은 옛날의 유전 정보 전부로부터 일부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각 그룹이 유전 정보의 일부를 잃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세대가 지나감에 따라 계속해서 유전 정보는 각 그룹에서 소실되고 이 현상은 지금까지 계속됩니다. 각각의 고립된 그룹에서 일부의 특성이 뚜렷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부에서 멜라닌을 생성하는 경향이 점점 줄어들어 유럽의 백인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머리 형태라든지 연한 조직 특성 등 다른 특성들이 오늘날 우리가 종족이라고 부르는 여러 그룹에 따라 독특하게 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다른 종족 간의 결혼이 각각의 종족에서 잃어버린 유전 정보를 회복하는 자녀들을 낳습니다. 우리가 어떤 종족에 속하든지 우리 모두는 동일한 감정과 욕망을 갖습니다. 우리 창조주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이 되셔서 죄 용서를 통하여 당신 자신에게 회복시키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도록 우리 각각을 초청하셨습니다.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에게 선포할지어다 라고 역대상 16장 24절에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뒤에 따르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명령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헌신, 기도, 은사, 이러한 귀한 것들은 이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방송에서 제공하는 성경대학에 등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심으로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며 족속을 제자로 삼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웹페이지는 www.bbnbi.org입니다.

0: BBN 한국어 방송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고귀한 사랑을 전합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로도 가장 오랫동안 옛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우리의 경건 생활을 위협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언어 생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곧 온전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언어를 만들어내는 우리의 혀를 배의 방향타와 힘센 말의 제갈에 비유하면서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작은 불이

비벤은 모든 상업성을 배제하고 순수한 청취자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 기독교 선교 방송입니다. 복음사에게 이 비벤을 후원해 주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비벤 한국어방송 홈페이지에 있는 선교 후원을 통해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해 믿음으로 이렇게 후원하겠다고 작정하셨던 분들은 저희 비벤에서 고지서나 독촉장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비벤 한국어 방송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해 주실 분들께서는 저희 비벤 한국어 방송을 후원해 주신다는 것을 꼭 명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을 늘 감사하는 비벤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1: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2: 아니요.
1: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2: 아니요.
1: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드려요. 쉿.
3: 조용히 해.
4: 마리아는 팔레스타인 북쪽의 국경 마을인 나사렛에 살고 있는 목수 요셉과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람이었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유대인이었고 그들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 왕이고 더 뒤로는 아브라함이에요. 요셉은 왕세자가 될 수도 있었지만 그의 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 군인들이 거리를 순찰했어요. 반역자로 의심되는 유대인들은 체포되어 십자가에 처형당했어요. 세무 직원들은 백성들을 강탈했어요. 삶은 비참했어요. 하지만 요셉은 들떠 있었어요. 이제 곧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게 될 거예요. 그는 결혼해서 함께 살 집을 준비하느라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어땠을까요? 마리아가 그를 속인 것이 분명했어요. 요셉은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올바르게 일을 처리하고 싶었어요. 그는 마리아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용히 약혼을 취소하기로 했어요.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라.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성령으로 임신된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요셉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어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었어요. 마리아가 약속된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요셉 자신은 그 아이의 법적인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메시아는 사람 어머니는 있지만 사람 아버지는 없어요. 그분의 이름은 예수라고 할 텐데 주께서 구원하신다. 간단하게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마리아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자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도우셨어요. 700년 전 선지자 미가는 메시아 왕이 옛날 다윗 왕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북쪽으로 3일 정도 떨어진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어요. 어떻게 성경이 이루어질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었어요.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을 때 로마 제국의 황제인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제국의 모든 백성들에게 즉시 조상의 마을로 돌아가서 세금 납부 등록을 하라고 법령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요셉과 만삭이 된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길을 떠났어요.

0: 그들이 그곳에 머무르는 동안 해산할 때가 돼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고는 아기를 천으로 싸서 구유에 눕혔습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빈 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은 세금 신고를 하기 위해 마을에 온 피곤한 여행객들로 붐볐지만 바로 그곳에서 약속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났어요. 복음서는 이 사건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고는 어머니 편에서 볼 때 이 아기는 마리아의 첫 아들이었지만 아버지 편에서 볼 때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던 바로 그 말씀이 불타는 시내산에서 우레같이 울리던 바로 그 음성이 이제는 한 아기의 부드러운 울음소리로 들려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디에서 태어나셨나요? 왕궁에서도 아니었고 병원에서도 아니었어요. 길가의 여관에서도 아니었어요. 하늘나라에서 오신 왕은 아기 양이 태어나는 곳인 마굿간에서 말 구유를 침대로 삼아 태어나셨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셨지만 여러분을 위해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분의 가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부유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오심을 경축하기 위해 어떤 축하 행사라도 준비하실 수는 없었을까요? 준비하셨어요.
1: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2: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1: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2: 네!

BBN의 가장 커다란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10장 13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처럼 저희들은 방송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BBN이 존재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도 BBN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면 이웃들에게 저희 BBN을 소개하시고 특별히 저희 웹사이트에 보시면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곳을 통해서 복음을 직접 접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복된 소리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요즘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사무엘하 23장 10절에 한 사람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가, 이제 엘리야사라는 사람인데요,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전쟁 얘기가 있죠. 어떤 분이 오랫동안 병석에 있는 친구에 대해서 말하면서, 오랜 세월 입증된 하나님을 향한 깊은 믿음과 만성 질환을 지니고 살면서도 인내하며 버텨온 삶의 그 관계에 대해서 힘줘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분의 친구는 방에 있는 작은 창문으로는 달도 볼 수 없는 작은 방에서 15년도 넘게 침대에 누워서 지내고 있었대요. 하지만 이 친구는 희망을 잃지 않고 있었답니다. 이 친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매일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치열하게 싸우는 가운데 견고하게 서는 법을 아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한 분의 그 끈기와 인내는 다윗 왕 시대 한 군인의 얘기인데요, 블레셋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가기를 거부했던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엘르아살과 비교가 됩니다. 엘르아살은 모두가 다 후퇴하고 있는데 그 후퇴하는 군인을 따라서 후퇴를 하지 않았고, 사무엘하 23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해서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싸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10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엘르아살이 결심하고 칼을 단단히 붙잡은 것처럼 오늘 소개한 그분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쥐고 있었던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있는 것이죠. 건강이 넘칠 때든 만성질환으로 힘든 싸움을 할 때든 간에 우리도 더 깊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끈기와 인내의 사례를 어디서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지치고 기진맥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회복시켜 새롭게 해줄 수 있을까요?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까지도 인내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속 신뢰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이면 거듭나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 태어나는 것을 말하지요. 한 번은 육신의 몸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태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한 번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며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꼭 거듭나셔야 합니다. 거듭남, 가장 중요한 일이며 우선해야 할 일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네.

0: 천국 소망을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존 맥스웰이 쓴 글에 보게 되면 한 부자 아들이 어머니에게 보낸 생일 선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큰 회사의 CEO의 아들이 시골에 계신 어머니의 생신에 특별한 선물을 보내드리고 싶었습니다. 홀로 계신 어머니께 위로가 될 만한 선물을 수소문하던 중에 남아메리카에서 잡아온 진귀한 새 한 마리를 소개받았습니다. 앵무새도 아닌데 말을 기가 막히게 하는 그런 새였습니다. 한번 입을 열면 한꺼번에 400마디씩 한다고 하는 수다꾼, 영어와 스페니쉬 둘 다 완벽하게 구사하는 퍼펙트한 바일링걸, 노래는 또 얼마나 잘하는지 조수미가 부른 오페라 아리아를 세 곡이나 간드러지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새라고 합니다. 가격이 얼마냐? 물경 50만불짜리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홀로 계신 어머니께 이보다 더 위로가 될 선물이 있겠냐 생각을 해서 그 새를 사서 어머니께 우송해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나서 며칠 뒤에 어머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보내드린 새가 어땠어요? 물었더니 아, 그 새 말이냐? 영어로 표현하면 Oh, that chicken? It was delicious. 잡수신 것입니다. Half a million짜리 그 새를 참새구이로 생각하시고 잡아서 잡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속에 담겨진 소중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쏟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귀하고 좋은 것이죠. 구원은 말할 필요가 없고 그분이 주신 약속, 그분이 주신 사람들, 심지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제도들도 다 귀하고 축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무리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바르게 받아서 바르게 간직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은혜를 바르게 간직하고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은혜 속에 담겨져 있는 축복을 나의 소유로 삼고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동안 많은 은혜를 받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부어주신 많은 은총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혹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사장시켜버린다든가 은혜를 바르게 합당하게 쓰지 못하며 살아왔다면 우리는 은혜를 쏟아버리는 인생의 케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장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더 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은 주님이 직접 제정해 주신 주의 만찬을 어뷰제했던 고린도 교회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날 주의 만찬의 의미에 대해서는 자세히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것은 이 만찬을 어뷰즈한 케이스, 잘못되게 오용되게 사용된 케이스에 대해서 경고와 책망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2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기 합당하지 않게라는 단어가 나오죠. 아낙시오스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 번역하면 unworthily, 값어치에 걸맞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예컨대 100만 불짜리 다이아몬드를 유리조각 취급한다든가 위대한 거장의 미술작품을 사골의 만화 취급을 한다면은 그 값어치에 걸맞지 않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떡과 잔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떡과 잔은 그분의 찢어진 몸과 쏟아 부어주신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priceless grace,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는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자세로 떡을 떼고 잔을 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심지어는 장난삼아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와 같은 행위는 주의 만찬을 주신 주님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고 경멸하는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만찬, 축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만찬을 어뷰즈하고 가볍게 여긴 결과 어떤 현상이 교회 안에 일어났을까요? 3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리라고 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약한 자라고 하는 것은 weak, 기력이 약해지는 케이스를 말합니다. 이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데 갑자기 기력이 약해져서 실신하기도 나는 이 페인트도 되어지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심지어 이 떡을 먹는 가운데에 질병이 찾아왔어. sick, 병 가운데 들어눕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잠자는 자도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죽는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성경 주석가는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질 일은 없지 않겠느냐, 이건 상징적인 표현일 뿐이다, 이와 같이 해석하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maybe 실제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초기 교회 당시 때는 요즘 시대보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더 엄격하게 다루셨어요. 기독교 신앙의 형성기였기 때문에 이것을 엄격하게 다루지 아니하면 영적 질서가 깨어지고 교회 공동체가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스트릭트하게 그 모든 문제를 다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시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땅을 팔았다가 막상 드리려고 하니까 아까웠어요. 그 중에 일부를 속이고 나머지 부분만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자기가 판 땅이고 자기 돈이니까 작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조금 덜 낸들 그게 뭐 큰 대수일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셨어요. 이와 같은 일을 행한 그 사람들을 즉석에서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들것에 실려나가게 하셨죠.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초기 교회 때는 엄격하게 하셨을까? 그냥 방치하게 되면 하나님 교회의 질서가 무너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maybe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 만찬의 떡이나 잔을 함부로 다루었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죽어 실려나가는 케이스도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전 여기에서 굉장히 강한 경고의 메시지 잔을 받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잔을 함부로 다루게 되면 얼마든지 이와 같은 화가 임할 수 있다. 이건 굉장히 strong한 warning의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와 같은 경고가 오늘 미국을 향한 경고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대로 미국을 미국되게 한 것이 무엇인가요?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계획 은혜를 가지고 세운 나라가 United States of America,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이 된 것입니다. 근데 만일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지우기 운동을 계속해 나간다면 결국 은혜를 쏟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예 중에 1960년대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면서 고등학교의 기도와 바이블 스터디를 폐지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은 자유주의 국가이고 다른 종교도 다 권리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만 내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실 들어보면 그럴듯할 수 있는 명분이에요. 기독교만 내세울 수 없지 않느냐, 타 종교도 있는데. 그래서 고등학교의 기도를 폐지시키고 바벨 스타디를 폐지시켰어요. 이렇게 한 결과 그것을 폐지시킨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왔나요? 폭력이 들어왔어요. 음란이 들어왔어요. 마약이 들어왔어요. 요즘은 동성애나 마리화나가 들어와서 퍼블릭 스쿨을 초토화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저버리게 되면 그 자리에 더 사악한 것이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 저는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제강점기 이후에, 아니 6.25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되었던 한국 땅을 일으킨 근본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분은 한국인의 근면과 끈기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것만으로 오늘의 한국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더구나 1960년대, 70년대에 한국 성도들이 새벽마다 나아가서 눈물을 쏟으며 기도했던 재단이 있습니다. 그들이 전파하기를 원했던 순진한 복음이 오늘의 한국을 이루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 때문에 세움받은 것이 우리 한국인데 이제 와서 우리가 좀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고 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성경 말씀을 부인하고 IT 산업과 경제적인 부만 자랑하게 된다면 우리 한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 저녁에 IMB 선교사님 모셔가지고 이 간증하시는 중에 제 개인적으로는 좀 충격이 됐던 메시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한국의 대학생들 가운데에 크리스찬 인구가 2%가 안 된대요. 100명 중에 2명 이하가 크리스찬이고 나머지 98명은 난 크리스찬들이에요. 여러분, 성교학적으로 미전도 종족을 규정할 때 어떻게 규정하는지 아십니까? 전체 인구 중에 2% 미만이 크리스찬인 경우에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한국이 선교한국 아닙니까? 4만 5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선교를 자랑하는 한국인데 막상 우리의 미래가 되어야 될 우리의 대학생들은 미전도 종족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기가 막힌 현실입니까?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풍조가 계속되어 간다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은혜를 빼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 오늘날 너무 쉽게 예수 믿고 너무 쉽게 돌아서는 현실을 보지 않습니까? 6일 동안 마음껏 죄 짓고 주일 1시간 와서 회개하면 용서받는다고 하는 이 사고로 복음이 선포되는 시기가 이와 같은 시기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 수가 있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프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잘못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공짜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죠. 그러나 우리에게 이와 같이 프리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정작 예수님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나요? 십자가에 달려있어서 온몸이 찢어지고 온 피를 쏟는 고통을 당하셨어요. 언젠가 존 맥아더 목사님이 외친 것처럼 그분의 선책 중에 Gospel According to Jesus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가운데 수십 번 반복해서 썼던 프레이즈가 하나 있어요. Grace is free. 은혜는 공짜다. But it's not cheap. 그러나 그것이 결코 값싼 것은 아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거저 주신, 값없이 주신 은혜지만 이와 같은 값없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불하신 대가는 결코 값싼 대가가 아니에요. 그분의 전부를 드린 대가 지불을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알 때, 그리고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추구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와 같은 사역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야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을 질문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쏟아버리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것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은혜의 만찬을 은혜 되게 하는 세 가지 비결이 오늘 본문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나누는 가운데에 우리가 은혜를 저버리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함께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은혜를 은혜 되게 하려면 자기 점검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점검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걸 먼저 해야지 은혜를 솟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기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랬어요. 영어 성경 보시면은 examine himself first. 떡을 먹고 잔을 마시기 전에 먼저 examine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뭘 점검해야 될까요? 여러분과 제가 이 떡과 잔을 앞에 놓고 이걸 들기 전에 무엇을 먼저 점검해야 될까요? 저는 최소한 세 가지를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자신의 죄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 앞에 섰을 때에 혹시 내 안에 숨겨진 죄가 없는지, 자복하지 아니한 죄가 없는지 이걸 먼저 점검하고 혹시라도 죄가 생각난다면 자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죄를 먹고 마시지 않는 케이스가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점검입니다. 딴 건 몰라도 주의 만찬 테이블 앞에서는 절대 원수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먼저 용서하든지 용서를 구하고 떡이나 잔을 들어야지, 그렇지 않고 관계가 악한데도 불구하고 이 잔을 들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제단에서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자, 이 경우는 내가 잘못한 경우예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말도 하고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와서 보니까 아, 내가 잘못했구나. I made mistakes. 형제에게 뭔가 잘못된 것을 끼친 것입니다. 이게 생각나면은 예물을 그 자리에 둔 상태에서 먼저 형제를 찾아가서 화목한 후에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이 케이스는 우리가 구약에서 배운 속건제 케이스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 구약 성경에서는 그 경우에는 20%를 더하여 갚으라고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에게 잘못을 범했을 경우에는 내가 범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갚으라고 하는 것이 성서적이에요. 이와 같이 내가 형제에게 용서를 구해야 될 일이 있을 경우에는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처리하고 와라. 성찬 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직접 형제에게 찾아가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내 마음 가운데 용서한다든가 용서를 빌고 그리고 나서 떡을 떼고 잔을 마셔야지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점검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점검입니다. 내가 지금 떼고자 하는 떡과 잔에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가 뭔가 이걸 알고 여러분이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떡을 주니까 먹고 잔을 주니까 마시고

오래된 일이긴 합니다만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떤 구역 모임에 참석을 했더니요, 그 구역장 되시는 분이 주의 만찬을 준비했대요. 우리 초대교회에서는 우리도 한번 같이 모인 가운데서 주의 만찬에 일을 하자. 그래서 준비해온 떡을 제가 보니까 찰떡을 준비하셨어요. 떡집에서 맞춰온 찰떡. 그러니까 그 떡이 찰떡에 중간중간에 콩이 박혀있는 그런 찰떡이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주님 몸이래요. 그럼 콩은 뭐냐 그랬더니 주님의 뼈래요. 그래서 이왕 먹는 것 주님의 뼈도 같이 씹어 먹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콩이 박혀있는 찰떡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물론 그분이 잘 몰라서 그렇게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은 사실 이 성만찬 예식에 참석할 때 말이죠. 로만 캐톨릭처럼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해도 문제입니다. 이 로만 캐톨릭 사람들은 화채설이라 그래서 실제로 이 떡이 몸으로 변하고 이 잔이 피로 변한다고 하는 그 트랜스브스탠시에이션, 그래서 화채설이라는 것을 합니다. 제 생각에 그건 투마치, 그건 너무 많이 과하게 해석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와 같은 주의 만찬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주의 만찬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바른 자세로 드리게 된다면 이건 그냥 지나가는 만찬이 아니에요. 나에게 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항상 주의 식탁 앞에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주의 만찬만이 그 케이스가 아니라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주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누구인가를 점검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체크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돌아간다면 한 번 예배 드려도 그 예배가 값진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솟지 않으려면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자신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바른 경고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에 그 경고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가져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31절 3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특별히 주의 만찬에서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에 일어날 수 있는 경고가, 세 가지 차원의 경고가 31절 3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31절 봅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그랬어요. 우리말 번역에는 살폈다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 디아크리노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저지한다, 판단한다, 그런 뜻이. 그러니까 영어 성경 보게 되면 if we judge ourselves, 우리 자신을 먼저 판단하라, 그런 뜻이.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에 나 스스로 나를 판단을 하고 나의 잘못을 깨닫게 된다면 이게 가장 좋은 케이스예요. 우리가 주의 만찬 앞에 섰을 때 혹시 뭘 잘못했을 경우에 첫 번째 판단의 케이스는 내가 나를 판단하는, 스스로 잘못을 깨닫는 단계예요. 그런데 여기서 못 깨닫게 되면 두 번째 단계가 나옵니다. 32절입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자, 31절에서는 we judge ourselves, 우리가 우리를 판단하는 케이스인데 32절은 우리가 판단을 받는 케이스예요. 누구에게 판단을 받을까요? 주님에게. 그래서 영어 성경은 we are judged by the Lord, 주님에 의해서 판단을 받는 케이스. 내가 나의 잘못을 깨닫고 잘못했을 때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반성하게 되면 그걸로 끝이지만 반성하지 못한 채 계속 가게 되면 결국 주님이 우리를 판단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는 케이스에는 반드시 징계가 임합니다. 채찍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채찍을 받고도, 징계를 받고도 그래도 계속 빗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오늘 32절의 마지막 부분이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는 것입니다. Condemned along with the world, 이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는, 이게 심판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마지막 단계까지 가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첫째로 경고하는 것이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것.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든지 큐티를 하시든지 하여튼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으시든지 하나님 여러분의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시간이에요. 말씀을 통해 우리를 컨빅트 해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컨빅트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이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말씀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나 스스로의 잘못을 돌이키게 되면 가장 좋은 케이스예요. 우리가 사실 잘못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실수를 많이 하는데 그때에
말씀을 보는 중에 깨닫게 된다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

0: 그래서 여러분께서 설교를 듣든지 큐티 때 말씀 보시든지 말씀 앞에 마음을 열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오늘 저 깠지요 그러는데요, 이 깠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듣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말씀 앞에 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단계가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단계. 그런데 이래도 안 되면 두 번째는 뭘 하실까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채찍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채찍하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건 아직 희망이 있다는 뜻이에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채찍할 이유도 없어요. 아직은 가능성이 있다, 돌이키면 하면 된다, 그래서 채찍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채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벗어나서 나가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이 손을 떼십니다. 이걸 저는 심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가끔 징계하실 때는 사랑하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그런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나는 원치 않았지만 징계를 받는 경우가 있죠. 그때는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붙드는 케이스.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아니하고 간섭도 없고 징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후리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때야말로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사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말씀과 또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는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놓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소중한 것이 주어졌을 때 이걸 붙잡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할 때 은혜 앞에 나가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걸 계속 놓치게 되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좋은 예가 구약에 나오는 에스의 케이스. 에스 아시죠? 에스는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간발의 차로 야곱보다 형으로 태어난 사람. 진짜 발 하나 차이로 간발의 차이예요. 간발의 차이로 이삭의 두 아들 중에 장자가 되어 태어났어요. 이 장자가 되어 태어났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권리가 장자권입니다. 근데 에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서티피켓을 주는 것도 아니고 복권 당첨권도 아니고 이 돈이 된다든가 밥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장자권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스가 이것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배고팠을 때에 팥죽 한 그릇에 그걸 팔아 넘겼어요. 물론 성경에는 붉은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팥죽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지만 잠깐 시장기 메꿀 밥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 넘겨버렸어요. 근데 실제로 장자권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건 밥 한 그릇이나 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이 잠겨져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의 계승을 받는 자가 장자예요. 성경에 기록된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누구의 축복?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이삭에게 계승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에게 이 언약을 계승시켜 주셔야 되는데,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장자권을 에스가 팔아버렸기 때문에 에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어졌나요? 야곱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건 굉장한 축복을 놓친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시고 장차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이 서려 있는 엄청난 축복인데, 이와 같은 축복을 팥죽 한 그릇과 같이 취급했다는 것, 이건 굉장한 미스테이크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를 쳐다보는 버리는 어리석음입니다. 나중에 에스가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매어 달렸지만 성경은 기록합니다. Too late, 늦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에 기록합니다.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으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기회를 붙잡아야지, 놓치게 되면 그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에게 소중한 것이 주어졌을 때 소중한 것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는 자, 그 사랑하는 자가 내 곁에 있을 때 사랑해야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세요. 언젠가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할 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예배 드려야 될 때 전심을 다해 예배하십시오. 언젠가 우리가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리지 못할 때가 오기 때문에 봉사할 기회, 선교할 기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 위에 드리게 되면 그게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은혜 가운데 바로 살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바른 자세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 앞에 나를 돌이키는 이와 같은 모습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정말 우리가 은혜를 은혜되게 하려면은 하나님께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이것은 은혜 받은 자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성숙한 자세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은혜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야 마음대로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은혜를 알았다면 우린 좀 달라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33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여기서 먹으러 모일 때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소개드린 것처럼 주의 만찬과 예찬을 합친 것을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주의 만찬과 함께 예찬을 함께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에 서로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양보하라, 그리고 용납해주라, 참아주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요 밥그릇 앞에 서면 이성을 잃는 경우가 참 많아요. 다른 때는 다 점잖은데 밥그릇 앞에만 서면 이성 잃는 분들 계세요. 내가 먼저 먹으려고, 내가 더 많이 먹으려고 난리치. 그래서 앞사람을 움켜잡기도 하고 끌어내리기도 하고 내가 앞장서 가서 먹기 위해서 편법을 쓰기도 하고, 이게 사실 오늘 한국 사회의 현주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이야 더 먹기 위해서, 더 많이 먹기 위해서 경쟁하며 뛰어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보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기도 배가 고프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세치게 하는 사람들 얌체가 있을 때에 꼭 갚아주고 싶지만 그럴 수도 있지, 얼마나 배가 고프면 저렇게 할까라고 생각하고 용납해 주는 것, 이게 은혜 받은 자가 볼 수 있는 애티튜드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은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가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서로 먹으려고 달려가고 경쟁하는데 어떻게 양보하고 기다려주고 용납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되면 이와 같은 양보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형제의 권리를 더 존중해 줄 수 있는 마음, 나의 배부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하게 되는 이유,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이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보시면은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다투고 투쟁하며 살 바에는 차라리 집에서 먹고 오라. 그 이유가 뭐냐? 너희들의 모임이 판단받지 않기 위해. 이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걸 쉽게 표현하면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지 않기 위해 그런 뜻이. 이 판단받는다는 것이 평가받는다는 뜻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서로 아웅다웅하고 서로 먹겠다고 할 경우에 어떤 생각하겠어요? 저들도 별 볼 일이 없네. 우리나 똑같네. 우리가 이렇게 살듯이 저들도 그렇게 사는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상에 판단을 받게 된다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차라리 너희들이 늦게 먹을지라도, 때에 따라서는 못 먹게 될지라도 양보하고 기다려주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삶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왔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 가운데 그분이 주시지 않는 게 있나요? 우리의 생명 그분이 주셨어요. 예수 믿은 이후에 성령의 은사와 능력 그분이 주셨어요. 우리 마음의 평강과 기쁨 누가 주셨나요? 주님이 주셨어요. 오늘 세상을 떠나도 천국 갈 수 있는 영원한 소망을 누가 주셨나요? 그분이 주셨어요. 나의 건강 그분이 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하루 누가 주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가정도 하나님이 주셨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안기기 위해 모든 소중한 것들을 다 주셨는데 우리는 이 은혜를 저버릴 때가 참 많고 은혜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당연시하는 것, 습관과 타성에 젖어서 은혜를 받고도 감격해하지 못하는 마음, 이건 참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아름다운 축복들을 많이 주셨는데 언제부턴가 우리 마음이 식어버렸어요. 은혜 앞에 감격하지 못합니다. 은혜를 받고도 아무런 마음의 움직임이 없어요. 이건 우리 영성을 죽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바로 안다면, 날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정말 바로 안다면 우리에게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이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이 사랑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리 저거리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리 저거리 방황하지만 어디를 가도 하나님 만날 때까지는 행복이 없는데, 생명과 구원이 없는데 오늘 우리 주변에는 정처 없이 돌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이 뭘까요? 날 사랑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그분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바라봐야 될 현장이 하나 있습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언덕입니다. 우리는 가끔 나 자신만 바라보고 나의 삶의 현실만 보기 때문에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참 많지만, 그때마다 여러분이 마음의 눈을 뜨고 갈보리의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날 위해 찢기신 그분의 몸을 바라보시고 날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바라볼 때 그 피가, 그 주님의 깨어진 상처의 아픔이 나에게 얼마나 위대한 축복을 안겼는가를 깨닫게 될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 은혜 앞에 바로 서는 사람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연애가 사라졌다면, 이와 같은 감격이 사라지고 말았다면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열고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고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우리가 떡을 떼며 잔을 나눌 때마다 예수님의 찢어지고 깨어진 그 몸을 생각하고 날 위해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를 기억하면서 우리 감사하고 감사하고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이 십자가 몸을 전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1년 365일 언제나 저 북극성처럼 여러분 곁에서 순수한 복음과 엄선된 찬양으로 함께하고 있는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체 광고 방송도 없이 늘 은혜로운 말씀과 찬양으로만 여러분 곁에 다가가고 있는 저희 BBN은 사랑해주시는 여러 청취자분들께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 좋은 방송을 소개하고 알리는 방법으로 청취자 초청 카드, 즉 ITL 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BBN을 통해 은혜 받으시고 이웃에게도 알리고 싶으신 분 계시면 홈페이지를 통해 저희 방송국으로 ITL 카드를 신청하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즉시 여러분이 계시는 곳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역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실천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박영호 강사의 구원의 공식인가, 복음의 이야기인가 제2부를 전해드립니다.
1: 하늘나라와 똑같은 권리와 특권과 영광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자격, 그것을 천국의 시민권이라고 이야기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 이해가 잘 가시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이야기하고,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이 땅에서 쓴다는 이야기하고, 시민권이 이 땅에서 필요한, 이 땅에 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을 필요한다는 말이 전부 다 똑같이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천국이 이 땅에 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뭐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메시지의 핵심은 이렇게 하면 구원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구원의 어떤 포뮬라 공식이 아니고요. 성경 전체가 이야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나니라부터 시작돼가지고 구원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가 쭉 펼쳐지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 뭔가를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설명들이 있는데, 가장 유력한 설명은 이곳 위튼에 있는 신학 교수님이 이제 그 제안하셔서 많은 학계 인정을 받고 있는 해설입니다.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왜 지으셨고 어떤 목적으로 지으셨는가를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천지 우주 만물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의 성전 쇼린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에 가면 템플, 여러분 우리 성전이라 그러면 굉장히 고상한 말로 들리는데 영어로는 템플이에요. 절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영어 성경에 보면 템플, 예루살렘 템플이 성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독교나 유대교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종교가 공유하는 단어야. 그죠? 그 템플에 가면 주로 뭐가 있어요? 딱 중간에 뭐가 있죠? 신상. 그죠? 에이콘. 그죠? 우리 컴퓨터 바탕 화면에 아이콘이라 그 에이콘이에요. 그죠? 에이콘. 형상. 신의 형상 있잖아요. 그죠? 뭐, 절에 가면 부처의 상이 있고, 뭐, 다른 데 가면 또 다른 아세라의 상, 무슨 상, 상이 있는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혹은 천지 전체를 이 하나의 성전으로 템플로 지으셨다 그러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절에 가면 템플이 있고 부처 상이 있듯이 그게 형상이야. 에이콘이야. 이 세상 전체에 다른 모든 우주 만물 존재들이 볼 때에, 아, 그 형상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라라고 만들어 놓은 그 존재가 뭐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 우주 전체가 예배의 공간이고, 그 예배의 공간에서 하나님을 보여준 하나님의 형상, 에이콘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사명을 본래 부여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들은 이 세계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인간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 통로 역할을 해주는 걸로 창조함을 받았는데, 영광스러운 특권을 받은 거죠. 그런데 거기에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인간들이 그 일에 실패했죠. 그죠? 그러니까 단지 그냥 순종 안 해가지고 쫓겨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 전체, 우주를 만드셔서 거기서 예배 받고자 하시는 창조적 전체, 창조 프로그램 전체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될 인간이라는 계획이 실패한 거예요.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계획 전체가 심각한 한계에 봉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하고 출애굽기가 쭉 이어지는데 하나님이 그 인간 때문에 실패한 전체 창조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희망을 이어가시는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바벨탑 이야기도 나오고 굉장히 뭐 홍수도 나오고 이렇게 아주 계속해서 얼마만큼 인간이 타락해 가는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12장에 가면 아브라함을 선택해요. 그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어떤 그랜드 디자인 이 인간을 구원하는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야기가 쉬운 이야기가 아닌 게 아,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이게 어떤 일을 하실까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게 아브라함의 가정도 별로 쉬운치 않아. 계속해서 뭐 헤매고 죄짓고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자손 중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한번 찾아볼게요. 28장 창세기 28장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게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곳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나로 하여금 평안히라고 할 때에 이게 in peace거든요. 평안히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아버지의 집으로. 이게 이제 헬라어는 샬롬이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in peace 샬롬 가운데에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이라는 야곱이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 창세기의 야곱의 이야기는 창세기에 나온 아브라함 자손들의 이야기는 야곱이 자기 아버지 집으로 평안하게 돌아가야 끝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야곱이 자기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요? 못 돌아가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 그러는데 가면 아버지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버지 집으로 제대로 돌아왔는가 안 돌아왔는가 하는 게 아주 애매하게 끝나는 거예요. 이 창세기가. 그러면서 이제 가족이 그냥 그래도 우리끼리 오손도손 살자 하고 가면 되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아들이 하나 없어지고 그 아들이 엉뚱하게 이집트 가서 총리가 돼 있고 가족 전체가 이집트로 가버려. 그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당장 기근이 생겨가지고 이집트로 가는 거는 좋다 출세했다 싶은데 이 본래의 목적 평안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에서는 더 멀어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건 어디서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라고 하는 굉장히 이렇게 미완의 과제를 남기고 이 창세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샬롬 평화롭게 가야 되는데 이 평화가 쉽지 않습니다. 이 야곱이 이야기를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요. 자기 딸이 어디 가서 강간당하고 자기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그 한 부족을 완전히 몰살시켜버리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평화를 깨는 게 누구예요? 자기야. 평화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세상 형편이 평화를 허락한다 안 허락한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 가족 자체가 평화를 깨는 평화롭게 살지 못하게 하는 사람으로 드러나는 인간 안에 있는 어떤 죄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이 진짜 구원이 무엇이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스냅샷 이게 스냅샷 찍으러 오셨는데 스냅샷처럼 착착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암시들이 있어요. 이게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 아버지 집에 편하게 돌아간다고 했는데 이제 다 와가지고 강을 건너기 전에 딱 보니까 뭐예요? 형하고 원수가 돼 있는 거예요. 그죠? 형이 원수가 돼 있기 때문에 형과 원수가 돼 있는 상태에서는 이 편하게 돌아가는 게 결코 성취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환도뼈가 부러지잖아요. 그 다음에 형하고 만났는데 뭐라 그래요? 형한테서 내가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그 말이 창세기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렇죠? 본래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창세기 1, 2장에 그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완전히 다 그 샬롬이 다 깨어졌는데 진짜 스냅샷처럼 살짝 지나가는 그 경험이 아, 원수가 되었던 형제가 하나가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구나 하는 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도 총리가 됐지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 창세기 맨 마지막에 보면은 요셉이 자신의 원수와 같은 형들을 용서하는 화해의 이야기가 전체를 결정하는 창세기 전체를 중요한 주제로 거기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런 스냅샷이 지나가고 메인 흐름은 그렇게 가요.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야 될 사람이 아버지 집을 아예 떠나가지고 애굽으로 가버리고 출생 같은데 지나가니까 뭐가 돼요? 종이 돼버려요. 진짜 돌아가야 돼 이제 다시는. 그게 출애굽기 이야기예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 이스라엘이 출애굽으로 돌아가는 이야기. 그죠? 그 이야기가 출애굽인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 이제 출애굽기의 중요성이 나와요. 출애굽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고생하니까 즉 불쌍하니까 히브리 노예들을 그 정치적인 압제에서 해방시켜주는 이야기임에 분명합니다. 그게 전부 다가 아니에요. 모세가 바로에 가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내 백성을 보내주십시오. Let my people go. They will serve God. 그래요. 이 solve는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섬긴다. 그죠? 아시죠? service, worship service가 예배잖아요. 예배하는 이야기예요. 예배 공동체를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시면요. 처음에는 이렇게 재미있게 막 홍해도 갈라지고 막 뭐 파리도 나오고 막 뒤집어지고 하는데 뒤에 가면 좀 지겨우시는 게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성막 만드는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상세하게 나와요. 그리고 출애굽기 40장 맨 마지막에 가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성막이 완성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충만히 임하는 그러셔서 출애굽기가 감동적인 마지막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예배할 것이다라는 거하고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그죠? 그렇게 보면 어떤 말인가 하면요. 보세요.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이 에덴 동산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려는 그 계획이 실패했어요. 그렇죠? 실패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다시 예배하는 공체를 만드시는 그 긴 사역이 출애굽기에 가가지고 출애굽기 뭐예요? 성막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본래의 그 창조 계획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끌고 가신다는 그것이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일단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는 게 창세기하고 출애굽기가 하나의 단위로 일단락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패턴이 구약 성경 전체와 신약을 이끄는 전체의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때 이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성막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성막에 식양을 만들고, 율법을 선포하고, 백성과의 언약을 만들려 한 시내산에 올라간 그 사이에, 백성들이 뭘 해요? 그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 뒤집어 엎으려고 했어. 다 끝내버리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창세기 1, 2장에서, 아담 하와가 죄를 지어서 쫓겨났던 그런 위기가 다시 출애굽기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서는가 하면 모세가 나서서 저를 멸하시고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마음을 돌리시고 그 중보자 때문에 마음을 돌리시고 이 계획이 캔슬되지 아니하고 이제 다시 성막의 영광으로 돌아가는 그 이야기가 창세기 1, 2장에 나오는 압축적으로 나오는 그 이야기가 창세기 출애굽기를 걸쳐서 하나의 사이클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구약 성경 전체가 다시 성전 짓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이야기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못 지었어요. 그죠? 왜냐하면 다윗의 스스로의 죄 때문이에요. 똑같습니다. 엔샬롬, 피스 가운데에 돌아갈 수 있는 내가 정말 우리는 구원을 누릴 수 있는 백성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할 때에 그 핵심 주자가 대표 선수가 다윗인데 다윗 스스로가 간음의 죄를 범하고 다윗 스스로가 살인의 죄를 범하고 성전을 지을 수 없는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 1, 2장의 죄와 광야의 금송아지 죄와 다윗의 죄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다시 성전을 짓게 하시죠. 자신의 영광을 받아 주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또 이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이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버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 여러분 그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는 짓는데 지어서 완공하던 날 밤에 성경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은 울고 어떤 사람은 기뻐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왜 그랬을까요? 우는 사람들은 할아버지들, 기뻐한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 바벨론 노예로 있다가 야 우리도 성전이 생겼어 굉장히 하고 한쪽에서는 굉장히 기뻐하는데 한쪽에서는 옛날 성전이 너무 화려했는데 웅장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초라하게 되었구나 하고 우는. 이게 바벨론에 포로를 갔다 온 사람들이 진짜 이 사람들이 해방이 됐는가 아닌가 하는 거는요 yes and no예요. 어떻게 보면 해방이 됐고 어떻게 보면 해방이 아직 안 됐어요. 성경이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창세기 1, 2장에 의도하시는 그 여호와의 영광, 출애굽기 마지막에 나오던 그 여호와의 큰 영광, 솔로몬 성전이 완성됐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완전히 회복되었는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 퀘스천 마크, 그죠? Yes and No를 가진 채 역사가 쭉 흘러가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갑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이 순간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아직도 포로에서 해방이 못 된 거예요. 그죠? 바벨론 포로에 살다가 페르시아의 영향하에 살다가 헬라 제국, 로마의 압제하에 살았고 그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변하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가셔서 성전을 이렇게 막 뒤집어 엎고 난동을 부릴 정도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 성경 전체의 결론이에요.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요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은 성전이 큰 성전이 주어지고 그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지고 온 만국을 소생케 하고 살리는 그런 엄청난 비전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런 예언을 꿈꾸는데 그 예언도 예수님 때까지 성취되지 않은 채로 아주 초라하고 능력 없는 그죠? 피폐한 그런 종교적인 상태에서 이제 AD 시기로 예수님 시기까지 오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다시 지으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뭐라 그랬는가 하면, 말씀이 육신에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면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은요 스케노 텐트를 친단 말이에요. 이 성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성막을 이미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에

0: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세상의 빛으로 삼으시려는 그 계획이, 이스라엘은 실패했는데 예수님이 그 계획을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계획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하여금 복음을 아는 사람 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 후서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 전에 4장 6절. 제가 읽어볼게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 다시 창조 이야기가 나오죠. 신구약 성경 전체는요, 이 창조 이야기를 계속해서 인덱스처럼 끌고 갑니다.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있으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천지 창조하시던, 그죠? 빛이 있으리라 할 때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의 창조의 첫 번째 창조의 그 사역이 있었고, 바로 그 하나님이 두 번째 창조, 더 중요한 재창조를 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시는가 하면요,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비추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이제는 몰라요, 아주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써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터치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복음의 출발인데, 그게 복음의 끝이 아니고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가 하면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옛날 성경들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누구든지 if anyone is in Christ 옛날 성경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he is a new creation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들 외우시는 중요한 말씀이죠, 그죠? 그런데 사실 원어에 보면요, 이 he is라는 말이 없어요. 헬라 원어에는 if anyone is in Christ, new cre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헬라의 독특한 점인데, 이게 없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옛날 사람들은 이 문맥을 잘 몰라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영어 성경에. 그러나 이 말은 없는 말이에요, 없는 말. 여기 없을 때에 if anyone is in Christ, new creation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다른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there is a new creation이라는 말이에요. 이 차이가 뭔가 하면은, 이게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뭔가 하면은, There is a new creation이라는 말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계 전체가 새롭다는 거예요. 그죠? He is a new creation은 뭐 말이에요? 내가 새롭게 됐다는 거예요. 그죠? There is a new creation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물론 나도 새롭게 되었는데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안에 있으면서 내 주위의 모든 것이, 이 세계 전체가 새롭게 창조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1: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은 말씀의 후반부를 계속해서 전해드리오니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지 못하도록 속이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속이는 것들 가운데는 외부로부터 오는 것보다 사실 우리 안으로부터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저 세상과 세상 것들에 대한 욕심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사단에게 굴복하도록 속이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에서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하면서 그것들에 속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한 가지 욕심을 내려놓으면 의외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들이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살찌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부사로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는 길, 참으로 파수꾼의

0: 영국 런던에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아와 같이 의지할 곳이라고는 아무데도 없었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가구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나서도 그를 따뜻하게 반겨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요. 그래서 그는 런던 거리를 이리저리 쏘다니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트는 한 교회에 무심코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목사님의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세상에 믿고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인생관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연필을 들고 그 감동을 적어갔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라고 하는 찬송가 가사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부활의 생명을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